0: SHE 的一首歌《天灰》，来吧，接下来时间安排下一首歌。
1: 这首歌是《爱都爱了》，是吗？
0: 嗯嗯，对对对，
1: 来都来了，爱都爱了。

关键是吧，你要是就分析一个人的也行，你说谁放个屁你都拿家分析去，多累挺，犯不上。以后不扯这个啊。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7월 21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당조성원 김육휘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동북 지역 도시 축구연맹 경기의 초점 경기입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대련팀을 맞이했습니다. 의량팀은 정규리그 제5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 다시 맞붙어 한쪽은 정규리그 1위의 기세로 다른 한쪽은 홈장의 우세를 앞세워 맞서면서 경기 전부터 승부의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경기 시작 전 대형 북홍련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네 노래모음 산과 바다 어우러지고 나라와 가정 한마음 응원체조 푸른 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륜번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렁찬 북소리, 격앙된 노랫소리, 활기찬 춤사위는 현장 축구 팬들의 열기를 달궜습니다. 기세차고 열정 넘치는 입장 음악이 장내에 울려 퍼지면서 의량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며 동북 지역 축구 선수들의 앙양되고 분발 향상하는 량완 정신 북모를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연변 명태 응원단이 연이어 진영을 바꾸며 응원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이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워 의량팀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18시경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의량팀 선수들은 빠르게 경기 상태에 들어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의 전술 체계에 입각해 전력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문전 로빙슛,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의 날카로운 돌파와 강한 수비, 위협적인 슈팅마다 현장 축구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종 휘슬이 울리면서 연denTim은 대련팀을 2대1로 꺾었습니다. 본기 대회 규칙에 따라 준결승은 홈, 원정 2차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2팀은 9월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려냉성 정부 참사이며 려냉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부시장 모호풍, 대련시 정협 부주석 리연봉, 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류용,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재홍성, 조정협 주석 주금성, 연변에 있는 주당위 상무위원 동지들과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지도부 성문,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및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3일 무형문화재로 힘 모으고 한 마음으로 꿈 이루자 민족예술교류 공연이 시문화관 극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관중들에게 민족 단결의 깊은 정을 담은 문화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시 조선종 무형문화재 중심의 무용 태평을 기원하는 북촌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마두금 합주 영웅의 목마인, 사호 독주 몽골말, 생황 독주 산새의 밤, 민악 합주 빙설행을 비롯해 영객 타령 찬가, 영산홍 등 민족 경기 종목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풍부한 감화력으로 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북 관광객 리금이는 조선족 무용을 아주 좋아하고 또 진과 북도 가장 좋아하는 악기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교류 공연은 연변주 창립 74돌 계열 활동의 하나로 조민족 사무위원회의 지도로 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시 민족 종교 사무국에서 주최하고 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전곽현 민족 가무 전습 중심과 심양 음악학원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해 생동한 문화 동력을 주입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 부주임 조청림은 이번 공연은 한족, 조선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의 우수한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는 바 예술을 교량으로 무형문화재를 유대로 여러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학습을 힘있게 촉진하고 관중들이 흐르는 선율과 춤사위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의 정신적 터전이 주는 따뜻함과 힘을 느끼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시 되는 해입니다. 9월 3일 경축일 당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체육 종목 집중 전시 공연 활동을 진행해 활기차고 생동한 모습으로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무형 문화재의 매력을 전하고 짙은 명절 문화 분위기를 한껏 달고 있습니다. 민속원 근해터에서는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공연자들이 나무판을 딛고 힘차게 공중으로 솟구쳐 둘러선 관광객들의 탄성과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근해의 가볍고 령�한 움직임과 달리 한족 씨름터에서는 힘과 기교의 겨룸이 펼쳐졌습니다. 씨름 선수들이 힘을 쓰고 방어할 때마다 굳세고 호방한 정신 풍모가 돋보였으며 적지 않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했습니다. 송원 관광객 정정은 씨름 경기는 민족적인 활동인 바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도 민족 단결에 도움이 되고 서로 다른 민족 문화와 풍속 습관을 체험하는 것도 자신한테 하나의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족 근혜는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누리는 기쁨을 높이 띄우고 조선족 씨름은 연결대지의 호방한 풍정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원내 곳곳에서 여행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렌즈를 통해 연길의 아름다움을 전국 각지에 전했습니다. 연변 자치주 창립 경축 휴가 기간 부르하 통합안에서는 계열 문예 공연을 펼쳐 시민과 관광객들의 명절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습니다. 밤이 되자 부르하 통합령 안에는 화려한 불빛이 밝혀졌습니다.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는 조선족 민요, 장고춤, 홍색가요가 륜본으로 무대에 올랐고 현장에는 도장 모으기, 민속문답 등 체험 활동도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문상 기념품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성반 주변 여러 로천 무대에서도 노래와 춤등 다채로운 종목이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연을 감상하는 동시에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번 강변 문화 관광 활동은 연변 자치주 창립 경축 문예 공연에 의탁해 특색 있는 민족 문화와 도시 야경을 융합함으로써 밤거리에 짙은 문예 분위기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문화 관광 소비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0: 촉진 활동과 더불어 진심 어린 성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9월 5일 저녁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거시안 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 팀과 맞붙었습니다. 경기 40분경 초반리가 상대 팀 페널티 구역 안으로 돌파하다 수비수에게 넘어졌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45분경 황진비가 상대 팀 문전에서 강력한 슛을 날렸지만 상대 팀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전반전 양 팀은 모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전 양 팀은 진영을 바꿔 다시 맞붙었습니다. 60분경 무석팀이 직선 패스로 연변팀의 수비선을 뚫어 단독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첫 슈팅은 구가호가 힘껏 막아냈지만 이어진 보충슛이 빈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점수는 1대0으로 됐습니다. 8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공을 상대팀에게 빼앗긴 뒤 무석팀이 곧바로 빠른 역습을 펼쳐 순식간에 연변팀 페널티 구역까지 진입해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최종 연변팀은 0대2로 패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경기를 마친 뒤 연변팀은 9승 8무 5패, 승점 35점으로 중국 축구 갑급 리그 5위를 자리했습니다. 9월 12일 19시 30분, 연변팀은 원정에서 광서항신팀과 제23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9월 7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정상이고 강수량은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9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기복이 비교적 커 9월 8일 뚜렷이 내려가고 9일부터 11일까지 최저 기온은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13일에는 또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2mm에서 4mm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약 14mm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적은 비가 내리고 13일에도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최근 아침에 안개가 끼고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러우며 가시거리가 낮기에 교통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보행.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교약, 당복교와 계열연설을 학습하여 합격된 상원으로 됩시다.
1: 안전생산 영역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타격하고 중특대 사고를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제보 전화는 12350입니다.
0: 우한 사출 정돈과 위험 관리 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중대 특대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제보 전화는 12350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쳐든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목전 세계 최고령자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는 누구일까요? 네, 러시아 체첸 공화국 그로즈니에 거주하는 120세 야하 가샤고바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 기록 인증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네, 러시아 RENTV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샤고바 할머니의 가족들은 최근 기니스 북과 국제 로인학 연구단체 할머니의 연령을 증명할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할머니의 여권 생년월일은 1905년 9월 10일로 기록돼 아이들과 손님들에게 음식을 양보하느라 늘 적게 먹는 것이 습관이 됐다며 과식은 절대 하란 서류 조사와 로인학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췌장암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의외의 신호가 있는데요. 통증이 아니라 가렵다고 합니다. 췌장암을 떠올리면 대부분 복부 통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림상에서는 통증보다 황달이나 피부 가려움 같은 변화가 먼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췌장은 간과 담낭, 담관과 매우 가까운 위치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흐르는 길이 막히거나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기고 동시에 지속적인 가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유 없이 계속되는 전신 가려움입니다.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몸 안에 담즙 성분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부 신경을 자극해 특별한 발진 없이도 전신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건조와 달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보습제를 발라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몸 전체가 계속 간지러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손바닥,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가려움입니다. 담즙 정체와 관련된 가려움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신경이 민감한 부위에서 먼저 느껴지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참을만 하다가도 잠자리에 들면 가려움이 심해져 잠을 방해할 정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피부 질환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로 언급됩니다. 다음,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황달 신호입니다. 췌장암이 담관 근처에서 발생하면 담즙이 장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대변색이 옅은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워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가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피부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 췌장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조한 피부, 알레르기, 간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면서 황달, 체중 감소, 소화 불편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 넘기기보다 의료기관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이런 신체 변화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아침 기상 후 이러한 네 가지 증상이 있다면 고지혈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보통 뚜렷하지 않지만 소리 없이 몰래 혈관을 하나씩 접착시킵니다. 아침 기상 후 고지혈증이 쉽게 드러나는 시기로서 일부 눈에 띄지 않은 증상은 사실상 혈중 지질이 기준을 초과했음을 시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네 가지 증상이 있으면 고지혈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먼저 졸리고 무기력한 증상입니다.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난 후에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이 맑아야 합니다. 그러나 혈중 지질이 높은 사람은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에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졸리고 무기력하며 머리가 흐리멍텅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 후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고지혈증은 뇌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증과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대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0: 몽골로 간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거지?
1: 예.
0: 아, 그럼 내 그동안 다른 집들을 좀 쭉 돌볼 테니까 그동안에 준비해줬으면 이거 감사하겠네.
1: 아이고, 감사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지요.
0: 이야, 아무리 봐도 아까워서 미치겠네.
2: 돌았지. 내가 덤불 나갔지. 당신이 싸준 산을 차를 가지고 세수장 앞에 가서 덤불아 척 갔는데 어째 그런지 손님이 없어.
1: 아니 그냥 뭐 벌어진다.
2: 그래 세수장 앞에서 눈을 깜빡깜빡하고 가불고 있는데 누구 와서 이렇게 톡톡 치니.

0: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유작작하였다. 자신감이랄까, 뭔가 차분하면서도 결기가 있고 단단해 보였다. 자기와 함께 먼 길을 동행했던 남자다. 오는 동안 눈을 가리고 있어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 여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넷째의 곁에 가서 조용히 섰다. 순간 다섯 남자들의 시선이 동시에 꿈틀했다.
2: 아하.
1: 진계운의 탄식 소리가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크게 확장된 동공들이 오랫동안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지간히 놀란 모양들이었다. 차츰 큰 형의 입가가 우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고개를 다소 고옷이 숙이고 속상한 듯 연신 고개를 흔들었다. 둘째는 고개를 뻣뻣하게 쳐든 채 시큰둥하게 천정을 쏘아보고 있었다. 탐탁해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셋째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꾸 막내를 곁눈질하고 있었다. 넷째는 놀라지도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여자의 선택을 누구도 뒤집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지만 정작 이런 상황을 맞아 누구도 의외라는 듯 뜨아한 표정을 지었다. 넷째는 형들의 말 없는 도전에 중압감을 느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자한테 선택된 것이 싫지 않았지만 형들의 질타하는 눈빛에 떳떳할 수 없었다. 일단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수습을 해야 했다. 진계운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전에 없이 침울했다. 생각했던 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존엄으로 정해놓은 규칙이니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했다.
2: 둘째와 셋째는 이불을 가지고 맏형이 방에 가고 맏이는 내 방으로 건너오너라. 그리고 넷째는 색시랑 같이 안방을 쓰거라.
1: 방이 모두 세 개였다. 원래 아버지와 맏이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둘째, 셋째, 넷째가 나머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여자가 오고 나서 마지가 아버지와 같은 방을 쓰고 둘째와 셋째가 마지가 쓰던 방으로 옮겨갔다. 대신 넷째가 여자와 함께 둘째와 셋째가 공동으로 쓰던 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들 말없이 조용히 이불들을 가지고 각자 새롭게 배분된 방을 찾아갔다. 부엌에는 여자와 넷째만 남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즈넉이 서 있었다. 이미 시간은 바야흐로 새벽으로 가고 있었다. 여자는 지쳐서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다.

0: 혼자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골똘히 고민하고 있던 넷째가 결단을 내린 듯 여자에게 다가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안대로 여자의 눈을 가렸다. 긴장된 듯 남자의 손이 허둥거렸다. 안대의 매듭에 자꾸 머리카락이 끼어 그것을 빼내느라 한참이나 애를 먹었다. 여자는 남자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안대를 착용하자 남자는 여자를 건뜻 안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이불 위에 내려놓았다. 요자리가 눅눅했다. 누기가 엄습해와 등뼈가 선뜩해 났다. 이불에서는 땀내인지 쉰내인지 이름 모를 쿨쿨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낯선 남자들의 냄새였다. 여자는 그 냄새가 너무 싫었다. 두 손이 결박되지 않았기에 스스로 안대를 풀 수도 있었지만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 아무래도 당해야 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당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였다.
1: 어떻게 짓이겨지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0: 그녀는 남자에게서 그에게 돈을 받았다. 인민폐로 3만 원이다. 원래는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떼어낸 사람이 있는지 집에 배달된 돈은 3만 원이라고 했다. 그 돈을 집에 보내는 조건으로 여기까지 따라왔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는 각효를 하면서 시름시름 알았지만 돈이 없어서 약 한 접 쓰지 못하고 주사 한 대 맞아보지 못했다. 몸이 겨릅대처럼 말라들어 입김에도 날아갈 듯 휘청거렸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마도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치료를 하고 싶어도 당장 먹을 쌀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어디 가서 약을 구한단 말인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다. 다급하고 막막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 막 7살이 되던 해였다. 어머니가 생선 팔러 장에 나가고 집에는 아버지와 그녀만 있었다. 수의사였던 아버지는 고기를 먹지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뜬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부림소를 병든 소라고 속여 가짜 증명을 써주고 폐사시킨 적이 있었다. 당시 소를 잡으려면 수의사의 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이 일로 아버지는 조사조에 끌려가서 하루 사이에 반죽음이 되게 얻어맞고 돌아왔다. 수의사 자격증을 취소당한 것은 물론이고 집체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획책한 반혁명범으로 몰려 팔과 다리가 부러지도록 얻어맞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상처를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여 염증이 생기고 부러진 뼈가 생사를 뚫고 나오는 등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어린 딸한테 종이에 글을 써주면서 약국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당시 그녀는 아직 글을 익히지 못하여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팔짝팔짝 뛰어 약국에 갔다 왔다. 기쁘게 아버지에게 약을 드리고 물까지 떠들였는데 그 약을 드신 아버지가 입가에 거품을 물었다.

0: 약을 드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뒤 자신의 손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손으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어둠 속에 가두는 무거운 족쇄였다. 돌이킬 수 없는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기쁜 날에도 기쁠 수 없었고 괴로운 날이면 더 괴로웠다. 그리하여 어머니를 살려내야 한다는 그녀의 의지는 절대적이었고 무모함에 가까울 지경이었다. 그것이 아버지를 죽게 한 자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돈을 구하기 위하여 몸을 팔든지 장기를 팔든지 뭐든지 다 하리라 마음먹은 것은 바로 이대로 방치하면 어머니가 금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다음의 일이다. 왜 하필이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느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테지만 워낙 사정이 급하고 절실해서 어쩔 수 없었다. 직업이 없는 그녀가 무엇을 하여 돈을 벌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나름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외국으로 가든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몰래 위로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 바람이 솔솔 불어 답답한 실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집을 떠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실내에서 업무를 하거나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면 벽 안에 갇힌 듯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 그럴 때마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일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하루 종일 집안에 있기가 무척 답답해서 아이와 함께 넓은 야외 매트를 뒷마당에 펴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리쬐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마당 한쪽 조용한 자리에 나가 누워 푸른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 따라 느리게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보기도 하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눈으로 좇으며 아무런 생각 없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곁에서 풀밭에 앉아 돌과 꽃을 만지며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곁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업무와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좀처럼 이런 편안함을 느낄 틈이 없는데 이렇게 밖에 몸을 뉘고 자연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나가눕다입니다. 일정한 자리에 나가눕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눕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공간을 이동해 새 자리에 눕는다는 움직임까지 담고 있어 훨씬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가 눕다에는 또 못하겠다고 버티어 나서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단순한 몸의 행동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묘사하는 뜻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나서거나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단념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몰려와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밤

0: 낯 없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끝내보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준비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았고 생각밖의 상황까지 생기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버렸습니다. 마음은 붙잡고 싶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았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마음속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억지로 힘들게 버티기보다는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나가 눕듯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 멈춰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일의 부담을 일단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나가 눕다는 하나의 단어로 몸의 가벼운 행동과 마음의 무거운 단념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벼운 휴식의 모습부터 힘든 상황을 포기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표현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1: 자,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해사상으로 세로송 인설, 습금형 정석에는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관리 변혁 과정의 참여자, 조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인원의 중국 내 소비액은 동기 대비 27.8% 증가한 2,636억 원에 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유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 강서성 서금시와 섬서성 연안 구간 직통 고속철이 6일 첫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1: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지구 달 립방 위성군 대과학기획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2: 묘세여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습금형 송석이는 글로벌 관리 체계가 한창 조정과 변혁의 관건적 시기에 초해했다며 우리는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관리 변혁의 과정에 참여자, 조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론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제하는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 해소에 힘쓰고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소화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 성과가 전 세계 인민에게 더 많고 더 좋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습금평 주석은 전하여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와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하고 상해협력기구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할 때 대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에서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인간 본위에 입각해 행동 지향을 견제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고 인류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제 사회는 약속이나 한듯 일치하게 동방을 바라보며 중국의 관리가 이룩한 발전의 기적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 방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에서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의를 제기하고 장의 5대 핵심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바로 조건 평등을 관철하고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인간 본위를 창도하고 행동 지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관리 장의는 유엔 헌장의 취지, 원칙과 일맥상통하며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고 60여 개 국가가 앞다투어 글로벌 관리 지지그룹에 가입하고 글로벌 관리에 많은 의지를 둘러싸고 조류를 전개했습니다. 슬로벤스코 벨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장의가 각국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 평화의 차관에 새로운 기회와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분류를 조성하고 대항을 추진하는 데 열을

0: 올리는 일부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며 관련 장애는 매우 적극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이 잇따라 발표한 글로벌 관리 장의 개념 문건,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의 리뉴, 창의와 행동 백서는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의 목표 방향,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인 회원국 확충,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장대에서 아프리카연맹의 20개국 그룹 가입 지지, 다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비단의 길 기금 등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방국가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글로벌 관리 장애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중국 방안에서 국제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단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곽학원 대변인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해서 1년 사이에 이룩한 풍성한 성과가 말해주듯이 공동론의 공동 연결했습니다.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해 국제 조정 영역에 존재하는 기제적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제80차 유엔 총회 벨버크 의장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다자주를 지지하는 면에서 중국의 기여가 극히 중요하며 유엔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의정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은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원액을 리행할 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창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올 가을에 하북성 웅안신구에서 글로벌 관리 론란을 개최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애 실행을 추진하고 난국을 함께 관리하는 한편 장문한 미래를 함께 도모하면서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제기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시종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인민의 마음과 세계 리익에 따라 각국과 함께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올 들어 중국 관광과 중국 쇼핑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인원의 중국 내 소비액은 동기 대비 27.8% 증가한 2,636억 원에 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유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여름 방학 입국 관광 상위 20권에 오른 관광객 회원국과 지역 중 유럽 국가가 30%를 차지하고 예약 건수는 동기 대비 275%, 입장권 주문량은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브랜드와 지능 제품이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구매 품목에 올랐습니다. 이를테면 상해밭 조명 소비는 소비자의 개성화 수에 따라서 의류, 보석, 손목시계, 선글라스 등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맞춤형 주문을 위해서 상해를 방문했으며 그 비중은 50%를 넘겼습니다. 상해를 찾아 복장을 맞춘 미국의 한 관광객은 직원들의 작업 효율이 매우 높고 속도가 빨라 귀국할 때 옷을 가져갈 수 있고 직원들도 아주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무부는 재정부와 함께 국제화 소비 환경을 적극 구축직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 심수공항에서 관광객은 비자카드를 통해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지불과 세금 환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강서성 서금시와 섬서성 연안구간 직통 고속철이 6일 첫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전구간 총 길이가 1850km이고 운행시간은 11시간 32분인 이 고속철은 강서, 허북, 섬서 세 개성을 경유하며 중부지역과 서북 도시군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6일 오전 11시 2분 서금 연안 첫 직통 고속철인 G3998 복흥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로홍문 후손인 왕만경은 연안까지 직통할 수 있는 이 고속철은 지역 간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로경령구 주민들의 열성을 북돋아 주었다며 서금과 연안 간 교류와 소통이 더 원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갓 운행된 고속철은 도중에 우도, 남창서역, 서안 동역 등 역에 종착해 연선의 홍색혁명 근거지와 도시 거점을 하나로 이어놓았으며 객차 자체도 움직이는 홍색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고속철의 북단 종착역인 연안역은 각종 여객 보장 사업을 모두 완비했습니다. 고가철도 서안국 연안역 당직역장 왕금봉은 붉은 오각별 중점 서비스 브랜드를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 대합실의 도서를 무료로 개방하며

0: 안색, 복고, 손북 종이 자르기 등 무형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대합실에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철도 부문은 서금연안 노선의 열차 운행 방안을 동쪽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국가철도 남창국 료객부 보조임 염령근은 료객 흐름에 따라 열차 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해 로혁명 근거지에 대한 연구와 학습, 당건설 분야의 교류, 친척 방문, 비즈니스 왕래 등 각종 수행 수요를 도달 충족시키는 한편 고속철도가 로혁명 근거지 발전과 현지 주민의 출행을 위해 도달 봉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지구달 립방위성군 대과학계획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관련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함께 지구달 공간에 위성군을 배치할 예정이며 2030년을 정해 모든 위성 발사와 배치를 꺼내고 지구달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측의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국제지구달 립방위성군 대과학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게 30kg 이하의 12U급 립방위성 30매를 6차례 걸쳐 1대3 지구달 공진 대타원 궤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특수한 궤도로 위성은 대타원 궤도를 따라 비행하면 근지점은 지구에 가깝고 원지점은 달에 가까우며 지구달 중력 공진 효과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운행합니다. 다수 위성의 다지점 동시 관측을 통해 우주 천문 현상의 진화 과정을 완전히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마선 폭발 위치 측정 정밀도를 서브 아크 초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천문 관측 사상 획기적인 이해를 갖는 정밀도입니다. 지구달 공간은 지구 저궤도에서 지구와 200만 킬로미터 상거한 곳까지 뻗어있으며 향후 유인 달 착륙과 달 기지 건설의 핵심 활동 구역이기도 합니다. 국제우주연맹 우주수송위원회 주석 양우광은 달 부근의 근월 공간의 항법 위성군을 형성해 위치 결정과
0: 송간과 류간이 어떻게 송간 장벽을 허물고 산업협동 발전과 호혜 상징을 추진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위만 송포장 유한공사의 류간 생산 공장에서는 15개 자동화 생산 라인이 고속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바로 상해 송강에서 성을 넘는 이전을 통해 안위류간의 륙성 현대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최초의 개척자입니다. 안위 프로젝트 수석 고문 왕흥진은 상해와 류간의 지원 관계에 힘입어 송강과 금안이 공동으로 륙성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왕흥진은 현재 일부 고객이 중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5월에 계약을 맺고 몇 마리 부지를 확보해 1여 년 만에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상해가 프로젝트를 안위에 넘겨 세수와 통계를 모두 류간에 남기게 되면 이전 지역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강에서 류간에 파견된 자출 간부 정건씨는 반드시 조세 수입 분할과 통계 분산 계산에 이중 기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건씨는 량완 기재하에서 경량 자산 플랫폼을 통해 송강의 프로젝트가 류간에 정착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 효과가 송강이 환원될 수 있다면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측의 적극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반복적인 협의 끝에 최종 4대 6 분할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류간이 60%, 송강이 40%를 분할 자금은 올해 7월에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심가림 현직 총경리는 당면 역방향 리관계 공유 기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류간의 기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여 상해의 연구개발센터나 지역본부를 설립하려 할 때 만약 이 프로젝트가 류간에 의해 송강에 추천된 것이라면 송강 역시 조세와 통계 데이터를 유관과 역방향으로 공유하여 량방향의 리관계 공유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 서장자치구 기동현 8.26 산사태 재해 응급구조지휘부가 6일 통보를 내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이번 재해로 43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장자치구 기동현 8.26 산사태 재해 응급구조지휘부 상무부지휘장이자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임인 임유는 재해 발생 후 서장은 수상, 육상, 공중 세 개 축을 병행하며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루적 투입된 구조 인력은 2,500여 명, 수색

0: 차량은 500여 대, 수색 장비는 9천여 세트, 드론 비행은 1천여 차, 공중도하물자 장비는 5.43톤에 달합니다. 또한 비탈면, 계곡 입구, 퇴적물의 위치 변화와 침하 변화를 24시간 관측하며 수색 구조 작업에 안전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복구된 후 수색대원들은 핵심 구역에 대해서 수차례 그물식, 융단식 수색을 전개하여 핵심 구역 수색과 예방적 환경 소독을 전면적으로 끝냈으며 오지 신호와 전력 공급도 전면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임유 부지휘장은 다음 단계로 실종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이어가며 사후 처리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고 재해 발생 구역의 재해 관측과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모든 피해 주민에 대한 대피, 배치 작업을 참답게 수행하며 555명 국내 체류 관광객을 대피시키고 1,720명 네팔 국적 국경 주민들의 생활 보상 업무도 잘 처리했습니다. 반복적인 확인 결과 이번 재해 외국인 실종자는 23개국에 261명으로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 주중대사관에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했습니다. 네팔 측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정부는 네팔의 터널 구조, DNA 검사 등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으며 서장자치구 정부는 네팔에 320톤의 베네리 교량 부품 등 구호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중국 네팔 방재 정보 통보 기재를 통해서 매일 네팔의 기상, 수문, 빙하 호수 등 정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관련 분야 전문가 팀과 기술 인력은 동림 잠보 류역의 면적 0.1평방킬로미터 이상의 1개 빙하 호수에 대해 위성 원격 탐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측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빙하 호수의 면적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과학원 성도 산지 재해 환경 연구소 연구원 초봉정은 위성, 항공 원격 탐사 수단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격 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비상, 자연자원부, 수리, 기상과학연구소 등 여러 부문은 전력을 다해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가 소조는 실시간 판단으로 하류 구조 대원들의 안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1: 강서성 수천현 산사태 구조작업이 한창 추진 중입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인원수색과 구조작업을 다그치는 가운데 6일 저녁 11시경 명갱촌에서 산사태 재해 현장을 잇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법군성 보존시 모든 짐수 지역은 물이 완전히 빠지고 점차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기란시 수천현 고평진 명갱촌 석하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이틀 사이 현장에서 산사태, 붕괴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구조용량은 수색견 생명탐지기, 드론 등을 사용해 수색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인원이 초보적으로 측정한 데 따르면 명갱촌 석하조 산사태 규모는 7만 4천 6백미터, 충격 범위는 근 1.3km에 달합니다. 강서성 지질조사 탐사원 조소동 부원장은 드론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현장 립체 모형 제작, 고분관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지속적인 강으로 인해 산사태 주변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자원부 지질탐사관리사 1급 조사연구원인 라계양은 구조작업에 따른 안전은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며 수색과 구조인력이 안전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몰자 수색 구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강우 날씨가 나타나기 전에 수색 구조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평진 명갱촌은 전력과 통신을 초보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지난 후 복근성 포전시 도심의 모든 침수 구간에 배수 작업은 끝났습니다. 현재 현지에서 도로 소통, 상하 수도와 전력 복구, 환경 준설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전시 도시관리국 오검남 부국장은 시설 보수, 배수관 소통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 우수 맨홀, 도로 비탈면 등을 다그쳐 복구한 남편 환경위생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조직해 침수 구간의 진흙과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청소하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전시 영내 중학교와 소학교, 유치원은 6일 교정에 대한 전면 소독 작업을 진행해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중앙선전부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전민국방교육월간 활동 개막식이 6일 광동 령남 국방교육기지실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형식의 대중국방교육활동을 통해 전사회가 국방을 관심하고 사랑하고 건설하고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이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국방임무를 이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1: 2026 중국문화관광산업박람회가 6일 전진에서 폐막했습니다. 박람회 참관 국가와 지역은 20여 개, 기업은 2,500만 개, 현장 관람객은 연인수로 2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달성한 협력 거래 의향은 300여 건, 프로젝트 협력 계약 규모는 115억 원이었습니다.
0: 제26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가 재반 준비 작업을 끝냈습니다. 봉기 상담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함원에서 열립니다. 봉기 상담회 참가는 국가와 지역은 129개, 국제기구는 30개, 정부기관과 상공계 단체는 1200여 개입니다.
1: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 레자이 비서가 6일 이란은 향후 며칠 내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금지 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금지 구역은 미국 해군의 봉쇄선을 기점으로 페르샤만 내륙 일부 수역까지 이어지며 관련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제재 명단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 선박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란 거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는 하나의 모멘토와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은 우리에게 광활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체 고위급 론단에 참석한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발전 공간을 넓히고 발전 회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론단은 5일 광동성 신춘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번영의 길 공동건설, 매체 공동인식과 행동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 유엔기구, 국제기구에서 온 400여 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세계 100년 만에 대변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관리 체계가 심각한 변혁을 가져오는 시점에 손잡고 협력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공통된 기대였습니다. 칠레일간지 제3판 라 데스세라의 펠리페 과드라 총고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이 우리에게 광활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며 라틴 아메리카는 외부 충격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MPV 미디어 그룹의 디에고 로살린 국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 도상 경제체들이 료산 과제 직면하는 만큼 교류를 강화하고 경험을 나누며 공동으로 위험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마르셀라 베라 국장은 언론이 상호리해 증진해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로 연결되고 협력적으로 확장되는 교류 네트워크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국장은 각국이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듯 언론 사이에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론단 개막에 앞서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은 광동성의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향강족의 오문대교를 둘러보고 나서 메루 안데스 통신사 벨릭스 파스 사장은 이 슈퍼급 공정에 찬사를 보내며 대교를 통해 향강 오문 광동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융합 발전을 통로가 개통되면서 수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이곳으로 와 기

0: 기존의 시골 풍경과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독특한 논밭마을 카페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마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바지아스는 애구초는 자연과 과학기술 응용 사이에 균형을 보여준다며 농업과학기술 정년창업, 지역 일자리를 결합한 발전 경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체들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귀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게럴트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쟁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부 7번째 부분입니다.
2: 종마의 소양 항해에서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항해 거리가 길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지의 위험부담. 조선 기술과 항해 능력의 혁신적 돌파였습니다. 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리해도 큰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은 깊이 있는 학습 연구와 대담한 실천 행동을 통해 하나씩 극복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천리 밖에 있어도 이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말처럼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민족, 나라일지라도 이웃처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서 종마의 소양 항해가 일으킨 중대한 역할입니다. 정사는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려와 같이 우리는 한 지구의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가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0여 년 전 종마가 이끌었던 원정서는 바로 이란 강렬한 문화적 사명감을 품고 중화 문명을 전파하면서 평화의 복지를 공유하는 평화 리념을 실천으로 해석했습니다.
3: 양무호 선생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인민과 독일 인민은 유구한 왕대 역사와 깊은 우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 벗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라베입니다. 1937년 일본 침략군은 참혹한 남경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독일인 라베는 몇몇 정의로운 국제인사들과 함께 남경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중국인 20여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남경 대학살의 내막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병원 의사인 존 라베의 손자 토마스 라베는 2020년 긴급 약품

0: 이 필요해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즉시 국내와 연락해 관련 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았고 기업은 즉시 토마스 라베에게 약품을 기증했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두 나라 벗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 지원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명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까요? 첫째, 중국은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은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기반으로 각국과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신형의 국제 관계를 구축하고 평등, 개방, 협력의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확장하며 각국 리익의 항류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합니다.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확고히 관철하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추진해 각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은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론이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100년 초유의 대변국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중국은 세계 친구권을 계속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상부상조하고 단결 협력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세장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1: 법인의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왕걸 교수님과 고전 해설인 양우 교수님께서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고 통찰력 있는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놓인 시대는 도전으로 가득 찬 시대이자 희망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제기했습니다. 중국인민은 세계인민과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혼자뿐이면 쉽게 꺾일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이면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말처럼 우리는 바다와 같은 포용력을 갖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힘을 모아 운명 공동체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습근평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유명한 당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화 근인을 느껴봅시다.
2: 宋柴侍御 王昌龄 流水通波皆武冈 宋君不觉有离殇 青山一道同云雨 明月何曾是两乡
3: 宋杜少府之任蜀州 王勃
4: 城阙赋三秦，烽烟望五津，与君离别意，同是宦游人。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吾唯在歧路，儿女共沾巾。
5: 海内存。
4: 伦知己，天涯若比邻。
5: 无为
4: 在歧路，儿女共沾。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있습니다. 오늘은 동방경제론단에서 나타난 중도 쌍무협력열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4일간 열린 제11차 동방경제론단이 4일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지보스토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론단에서 진행한 여러 연구토론에는 중국을 둘러싸고 진행했으며 러시아는 중국과 관련한 협력 성과와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본기 론단에 참가한 중국 측 참가인사들은 상무 협력을 위해 건의와 대책을 제출하고 중국 기업은 파트너와 함께 협력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이번 론단에 참가한 국가와 지역은 70여 개, 각계 대표는 7천여 명, 진행한 상무 분 론단은 5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귀빈을 초청해 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 1일에 열린 론단 소식 발표에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자허로바는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자 간 무역액이 이미 이른 수년간 2천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창 여러 공업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과학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힘써 발전시키고 교통 분야에서 상호 연결과 소통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입은행 리 사장 자셀리스키는 2025년 러시아 수출센터가 도움을 제공한 대외무역회사는 3,400개 달하며 현재 추진하는 대외무역의 중점은 대중국 비원료 수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과 유지제품, 디저트, 화장품, 보건품, 해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인 자동차 제조 공장 총경비 플로로바는 중국 기업과 함께 무인 운전 기술을 개발할 때 관한 협의를 체결해 더 높은 차원의 자동 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라지보스토크시 시장 셔스타코프는 론단 기간에 중국 기업계 현지의 투자 예비를 소개하고 중국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흥미를 갖는 협력 프로젝트를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는 물류와 서비스업, 호텔과 오락센터 건설도 있습니다. 셔스타코프 시장은 세수 등면에서 중국 기업이 특혜를 향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센터에 따르면 본기 론단에서 러시아 제조라는 러시아 중국 상품 온라인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더 많은 러시아 상품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도록 온라인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심수시 도시교통계획설계연구센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구 총경리 양수는 이번 론단에서 주로 해외 전문 인사들에게 신수 저공경제의 실천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 동업자들과 함께 업무 접합점을 찾아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저공경제의 기술과 관련한 표준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경 2급 과학기술회사 리사장 리덕민은 논단 기간 러시아 수력발전그룹 산하의 러시아 BE 웨이제네프 수력발전공정설계원과 함께 토탄산업전략합작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협력은 러시아 국유기업의 협조하에 장기적이고 개통적이며 전반 산업사슬을 아우르는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중도합작기업인 파이슨과학기술회사

회사 중국측 대표 유신우는 논단에서 회사와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이 전략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며 스마트 단말기, 서버, 하드웨어와 자체로 개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의 차관에 모스크바주 산업단지에 전 과정의 현지화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는 러시아 본토의 전자산업 사슬을 보완하고 고급 기술 일터를 창출할 것이며 공급 사슬 분야에 중국 우세를 빌어 생산 원가를 줄이고 신제품의 교체를 다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밀레 정부가 말비나스 군도 카드를 꺼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아르헨티나 밀레 대통령이 3일 저녁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밀레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가 아르헨티나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외교와 경제, 법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체를 막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밀레 정부가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밀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주요 목적은 아르헨티나 국내의 경제사회 문제로 인한 집권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단시일 내에 말비나스 군도의 기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대서양에 위치한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 귀속 문제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분쟁이 존재합니다. 1982년 말비나스 군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전한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밀레 정부는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밀레 대통령은 3일 연설을 발표하고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와 주변 분쟁 해역에서 자연자원을 채굴하는 외국 회사를 제재하는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키르노는 2일 아르헨티나는 반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할 가능성에 대해 키르노는 목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려는 기존 입장을 뛰어넘은 밀레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주로 국내 정치 압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2023년 말에 취임한 밀레 정부는 정부 기구를 대폭 간소화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고 통화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당면 아르헨티나는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실업 상황이 여의치 않으며 민중이 채무 곤경에 빠지면서 밀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카사 테레스 여론조사 회사에 따르면 올 7월 밀레 정부의 지지율이 38%를 기록하면서 연초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7년에 대선을 진행합니다. 당면 여의치 않은 국내 경제 정세는 재선을 노리는 밀레에게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내년의 대선에서 밀레는 말비나스 군도를 경선 의제로 삼은 비아루엘 부대통령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아르헨티나 내 단파 분쟁이 심각하지만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각 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수의 의제이기도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메리카주 대화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마이클 시프트는 마을 비나스 군도를 화제로 다루는 것은 예로부터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이 정치적 곤경을 탈리하는 효과적 전략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을 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밀레가 강경한 자세를 보인 외부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분쟁을 두고 미국은 장기간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군도에 대한 영국의 사실상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란 전쟁에서 영국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한다고 직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영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마을 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미국이 영국에 대한 지지를 초래하는 것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영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줄곧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융자와 기술, 안전 등 면에서 밀레 정부의 대량의 원조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광산과 공급사슬 안전 등 면에서 밀레 정부의 지지를 쟁취했습니다. 밀레 대통령도 트럼프 정부를 적극 성원했습니다. 밀레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을 찾아 우익 대통령 후보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를 성원했습니다. 여론은 이 배후에 미국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밀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같은 관계를 감안할 때 마을 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밀레 정부가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마을 비나스 군도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마을 비나스 군도의 주민은 3,200명, 그중 다수는 영국 정착민 후예입니다. 2013년 마을 비나스 군도 당국은 마을 비나스 군도 지위와 관해 전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중 99.8%가 섬의 영국 해외 속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전민투표가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분간 아르헨티나가 정치와 외교적 수단으로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력 사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사회가 영국과 군사 충돌을 진행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군사력이 제한된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기에 방대한 전쟁 소모에 견딜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정치 상담가 이그나시오 빌라는 아르헨티나는 전쟁할 미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레 정부의 강경함은 대부분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지만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2년 마을 비나스 군도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가르티리는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더 중시한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전쟁이 시작되자 정보 등에서 미국은 영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결책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을 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아르헨티나에 유리한 태도 표시는 미국의 장기적 정책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표했습니다. 유엔 상임 주재 아르헨티나 전 대표 리카르도 라고리오는 미국에서 마을 비나스 군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국과 나토와의 갈등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오늘의 요소 소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그친한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 광업 유한책임회사 금성 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 동음과 용접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으로 사전에 봉사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직면한 용지, 자금 관련 난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등 대상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어 효과를 보도록 추동했습니다. 규모 이상 기업의 생산 현장 또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천지 편립유한회사, 길림룡흠약업유한회사, 연변복성식품유한회사 등 기업의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고능률적으로 작동하고 작업일꾼들이 재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제품이 생산 라인을 타고 차곡차곡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 봉사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룡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왕청현에서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인민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것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기존 주택 주민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왕청현의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사업은 정부 선도, 주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주민의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 협상, 결정하고 건설, 보수 등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의견을 통일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4층 및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고 안전 조건에 부합되는 합법적 주택입니다. 한 가구가 신청하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해당 단원의 3분의 2 이상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통일적으로 위탁 관리해 운영 보수하기도 합니다. 자금 면에서는 주민 출자 더하기 정부 보조 더하기 금융 지원 모식을 채택하고 주민은 본인 및 가족의 공적금, 보수 자금, 엘리베이터 대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원, 동, 아파트 단지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크게 볼수록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한 층 주민의 층, 면적, 혜택 정도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의향 있는 주민은 가두 사회구역과 연락해 등기하거나 길사판 미니 프로그램 혹은 APP에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양산과 우산 모양은 같지만 쓰임새가 다릅니다. 양산은 햇빛을 차단해주고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데요. 둘 다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는 점에서는 또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로르는 일들이 내리줄 때에는 양산 같은 사람, 추적추적 심란한 일들이 쏟아질 때에는 우산 같은 사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너와 나에게 우산 혹은 양산 같은 존재가 돼주기로 합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조피디의 팬데이트 화요일 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요, Let Me More You 이 노래로 시작을 해봤고요.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성공한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코너, 네, 오늘도 이제 마홍 씨와 함께하는 네, 재밌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도 또 연변 노래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바로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별의 남자 구만고 돌아왔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마홍 씨와 함께하는 성공한 코너도 오늘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
3: 네.
0: 어떤 노래 선곡을 하셨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매주마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3: 오늘에는 특별히 제가 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0: 네.
3: 이렇게 두꺼운 들기도 힘든
0: 엄청 두꺼운
3: 책을 네.
0: 네,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3: 네,
0: 네.
3: 우리 민족의 노래가 담긴 책을
0: 아,
3: 가져왔습니다.
0: 네. 우리 또 연변 가요가
3: 그쵸.
0: 네, 거의 뭐다 담겼을 정도로
3: 네, 뭐,
0: 그 정도로 두꺼운 책을 갖고 오셨는데.
3: 이게 너무 이렇게 요즘에 책은 아니라서 다 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히 알고 있는 곡들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0: 그래요.
3: 이번에.
0: 네. 그래요. 어떤 또 노래를 선곡해서
3: 네.
0: 불러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3: 아, 여기 지금 불리님께서 오늘은 동그라미 듣나요? 하는데 아, 죄송한데 오늘의 선곡 동그라미 없습니다.
0: 이분이 혹시 지난주에
3: 네.
0: 동그라미를
3: 네.
0: 선곡해
3: 네,
0: 주셨잖아요.
3: 근데 오늘에 제가 그 선곡하다 보니까 또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가지고
0: 네.
3: 다음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3: 동그라미 오늘 비디님 혹시 자료에 있으시면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0: 뭐 틀어주는 것도 당연히
3: 네.
0: 좋겠지만, 마홍 씨가 부르는 그 버전을 아마
3: 네.
0: 듣고 싶으실 거예요.
3: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제가 모든 연비 노래를 다알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막 한쪽으로 배우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고
0: 네. 어찌
3: 있습니다. 네.
0: 보면 또 마홍 씨한테도 굉장히 또 배움의 시간이 아닌가
3: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3: 예.
0: 느껴지네요.
3: 많이 배웁니다.
0: 배우면서
3: 예.
0: 네, 또 그동안 몰랐던 그런 곡들도 알게
3: 아,
0: 되고.
3: 그렇죠. 그리고 부르다 보니까 또 어떤 노래는 또 이렇게 저하고 또 저의 목소리하고 어울리는 곡들이 또 많더라고요.
0: 아,
3: 재해석을
0: 그래요.
3: 하면
0: 네.
3: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노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0: 그렇죠. 요즘에 그런 또 유행하는
3: 네.
0: 그런 코드나 네,
3: 네.
0: 그런 또 편곡으로
3: 그쵸.
0: 마홍 씨만의 버전으로
3: 네.
0: 불러도 웬만한 노래는 다잘 어울리지 않을까
3: 네.
0: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3: 네.
0: 그래요. 과연 또 어떤 노래를 선곡을 했을지 네,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3: 아,
0: 궁금해하실 것
3: 네,
0: 같습니다.
3: 오늘에는 뭐,
0: 몇 곡을 준비하셨어요?
3: 오늘 역시 두 곡을
0: 아,
3: 준비했는데,
0: 네.
3: 첫 곡은 일단 뭐, 시작하는 그 두세 글자만 들으면, 네, 바로 아는 곡이 한곡 있고, 그
0: 아,
3: 다음에,
0: 노래 그 도입부 부분에 가사를
3: 그렇죠.
0: 듣기만
3: 네,
0: 해도
3: 뭐, 가수하고 제목 다 맞출 겁니다,
0: 아,
3: 여러분들이.
0: 그 정도로
3: 예.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노래라는 거죠?
3: 그렇죠. 그다음에 한 곡은 또 여러분들이 전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곡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매주마다 선곡을 참 이렇게 조화롭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익숙하게 아는 거한 곡, 전혀 모르는 거한 곡.
0: 네,
3: 예.
0: 아유,
3: 아, 참네.
0: 그만큼 또 센스가, 아유, 선곡 센스가
3: 예.
0: 남다르시잖아요.
3: 칭찬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0: 그렇죠. 네, 저만 칭찬하지 말고
3: 네.
0: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칭찬을
3: 네.
0: 많이 좀 해주셨으면
3: 네.
0: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3: 네.
0: 선곡은 네, 일단 보도록 할 건데.
3: 이두 번째 선곡은 시리즈로 나오는 곡입니다. 예.
0: 시리즈요?
3: 예, 뭐 이렇게 광고단 타향의 시리즈입니다. 예. 타향의
0: 아,
3: 봄이 있다면 이 곡도 있을 겁니다. 예.
0: 그래요. 봄 다음에 노래인 거죠.
3: 아, 그렇죠.
0: 그래요.
3: 네.
0: 알겠습니다. 자,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3: 네.
0: 준비되셨나요?
3: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0: 알겠습니다.
3: 아리랑 방송에서 처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선곡, 타향의 여름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어우. 타향의
1: 네.
0: 네, 여러
1: 오늘 이 선곡하게 된 계기는
0: 아, 네.
1: 여름이 또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올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방송에서 또
0: 아,
1: 이렇게
0: 여름
1: 연변에
0: 이제
1: 그렇죠. 여름 연변에 여름을 노래하는 노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또 골랐습니다. 예, 지금 모아산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싶어지는 노래라고 합니다. 댓글에.
0: 김성삼 가수의 타향의 여름이었고요.
1: 맞습니다.
0: 마국 씨가 부르니 뭔가
1: 네.
0: 좀 더, 뭔가 쓸쓸해지는 느낌이라 할까요? 사실
1: 아, 네.
0: 원곡을 들으면 약간 덤덤한
1: 그쵸.
0: 게 부르는
1: 네네네.
0: 그런 또 김성삼 가수의 특유의 창법이 있지
1: 맞습니다.
0: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조금 뭔가 그래도 김성삼 선생님의 그 감성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고 싶어서, 예. 최대한 톤도 비슷하게 쓰면서, 오늘도 제가 약간 감기 걸려서 코가 좀 막혔거든요. 예. 들으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약간 더 이렇게,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동그란 소리, 안댕이 같은 소리가 이렇게 잘날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0: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선곡으로 타향의 여름을
1: 네.
0: 불러주셨습니다. 타향의 이제 사계절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가을도
1: 그렇죠.
0: 있고,
1: 네.
0: 겨울도 있고.
1: 네.
0: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이 타향의
1: 네.
0: 봄, 그리고 이
1: 타향의 여름.
0: 타향의 여름 이두
1: 네.
0: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뭐, 딱 시작할 때그 선율만 들으면, 아, 저 노래! 하고 이렇게 하는
0: 그렇죠.
1: 곡들이죠.
0: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선곡으로 타향의 여름 불러주셨습니다.
1: 네.
0: 원곡을, 마홍 씨도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나요?
1: 네, 뭐 저도 오랜만에 이 노래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오면서 많이 차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진짜 예, 김성삼 선생님의 노래는 뭐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시는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두번 다시는 안 나오는 가수. 네. 뭐 아마 이렇게 창법도 독특하고 또 노래를 잘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특유의 우리 연변이라는 이 지역을 노래하는 또 우리 연변 사람들의 감성을 잘 살리고 또잘 깨워주는 그런 창법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지금도 들어보면. 네.
0: 그래요. 마홍 씨가 오늘 첫 번째 선곡으로
1: 네.
0: 불러준 타향의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곡으로 넘어가야 될것
1: 아,
0: 같은데.
1: 저번에 선곡은 제가 그 연변의 발라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아마 제 음악은 아니고요. 예.
0: 연변의
1: 네,
0: 발라드요.
1: 병강 선생님의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 노래를. 저는 어떻게 돼서 이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게 좋은 노래가 있어서.
0: 전부터 이제 알고 있던 그런 노래였나요?
1: 네, 제가, 사실 학생이 고중 때 이렇게 연변 음악을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0: 그렇죠.
1: 예, 연변 음악에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계속 찾아봤대가지고, 예. 그러면서, 아, 이 노래는 참 좋다 했던 노래입니다, 예. 예.
0: 그래요.
1: 고중 날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글픈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사랑 노래입니다. 예.
0: 사랑 노래,
1: 네.
0: 발라드.
1: 예.
0: 더 궁금해지고
1: 그쵸,
0: 더
1: 예.
0: 기대가 되네요.
1: 여러분들이 진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0: 저도 못 들어봤을
1: 네.
0: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선곡
1: 네.
0: 들어보도록 할게요.

0: 네. 망우 씨, 오늘의 두 번째
1: 네.
0: 선곡 잘 들어봤습니다.
1: 두 번의 선곡은 병강 선생님의
0: 네.
1: 조각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아, 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불렀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1: 한 3년 전일 겁니다, 제 기억에.
0: 네. 고향달.
1: 코로나 이전에 불렀던
0: 네.
1: 노래입니다.
0: 그래요. 고향달.
1: 아,
0: 오.
1: 조각달이라는
0: 아,
1: 곡입니다.
0: 조각달. 네,
1: 조각달.
0: 그래요. 그때도 들었지만 저도 그때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1: 네. 네네네.

0: 상황이었고 오늘이 아마 또 두 번째였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뭐 물론 듣다 보면 또 아 저런 노래가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노래를 했을 때 옆에 친구들이 어? 그 노래 내가 안다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0: 그렇죠.
1: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0: 뭐 자작곡이라고 생각할 네, 수도 네, 있는 네. 그런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1: 자작곡이 아니고요. 변강 선생님의 조각다리라는 연변 가요입니다. 네.
0: 네. 오늘 네. 선곡을 보면 네. 뭔가 이제 다 네, 달밤이랑
1: 아, 그렇죠.
0: 좀 큰 연관이 있는 네. 그런 또 연관성을 발견했거든요.
1: 뭐 다행히 여름도 그렇고 조각달도 그렇고 네. 뭔가 이게 결국에는 어떤 나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의 어떤 사랑하는 고향을 이렇게 좀 그리는 네. 노래다 보니까 또 우리 그리움 하면 또 달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아마 가사에 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0: 네. 그래요. 뭔가 네. 또 고단한 하루의 끝에 또 네. 창밖에 그런 달을 바라보면
1: 이 또 괜히 또 방송 듣고 있는 위에 계신 분들이 또
0: 네. 아, 네. 그래요. 오늘의 두 번째 선곡은 네. 이제 변강 가수의 조각달이었습니다. 네. 마음 씨는 이 노래를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1: 아, 저도 역시
0: 무슨 이런 말 계기가 있었어요?
1: 이런 말 하면 자꾸 여러분들 안 믿을까봐 그랬는데 제가 네. 그 이렇게 저지상에서 옛날에 그 녹산 떼즈를 팔지 않았습니까? 디브이드로 된 거에
0: 네네.
1: 그건 나올 때마다 가서 사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가끔씩 이렇게 연변 신곡들이 나오면 네. 궁금해가지고 돈을 10원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변강 선생님의 곡들이 그때 제가 기억에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0: 아.
1: 예,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0: 네.
1: 저희 집에 이게 댄스도 안 나오고
0: 네. 네,
1: 인터넷도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렇게 외부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서신영의 DVD
0: 아, 음악을 들으면서
1: 그렇죠. 예, 요즘에 제일 핫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거기였습니다. 예.
0: 아, 그래요. 어찌 보면 망국 씨의 또 그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또 네, 그곳이지 않을까 하는
1: 아, 그게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닌데 아직도 집에 가면 이렇게 한 10개 이렇게 있거든요.
0: 아,
1: 많이
0: 네.
1: 버려놨는데도 네. 이렇게 있던데 그걸 이렇게 좀 비싸서 못 버리는 게 아니고 아까워서 이제는
0: 그렇죠.
1: 네, 그걸 보면 추억이 생각나서 못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그때는 또 애지중지 그 돈을
1: 아, 그렇죠.
0: 용돈을 네. 모아서 네.
1: 하루에 2원씩 받았는데 그걸 다 쓴 날 못 하야가 하나
0: 사주셨습니다.
1: 그렇죠. 네. 어머니가 안 사줬거든요.
0: 아유 그래요. 오늘의 두 번째 선곡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1: 네.
0: 그래요. 두 곡 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역시 선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네, 또 다음 주에는 또 뭐 해야지 또 이렇게 머리 아파집니다.
0: 일단 그 동그라미 네. 선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아, 동그라미 일단 다음 주까지 안 하면 이분이 저희 방송 안 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이제 아쉽지만 망국 씨와 인사를 나눌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또 다시 네, 동그라미와 네. 함께 다른 또 뭔가 상상밖의 그런 선곡을 네. 해오길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1: 다음 주에 동그라미 안 해주면 삐지겠다고 합니다.
0: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네,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또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인 거죠.

종천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대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0: 부인도?
1: 아이 무슨 일이라뇨? 집세 받으러 왔지.
0: 집세? 줘야 되지.
1: 아니 자꾸 이러지 말고 그 우리 마누라 성격 알잖아. 그 나 오늘에도 집세 못 받아가면 그 호래기 같은 마누라한테 당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0: 아 좀 이따 준다는데 얘 이란지야요. 너 별로 당나 그냥 애 왔단 말이에요.
1: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화통을 삶아 먹었나. 그러니까 그 돈 벌러 간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거지?
0: 예.
1: 그럼 내 그동안 다른 집들을 좀 쭉 돌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준비해 줬으면 이거 감사하겠네.
0: 아이고 감사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시오.
1: 이야 아무리 봐도 아까워서 미치겠네.
0: 아우 세상, 아우 고난하게 살다가, 아우 세상, 이거 떠나겠어 무슨 해볼게, 아우.
2: 야, 이 소리라는 게 정말 좋은 물건이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여보! 여보! 참, 이 아가 또 어디를 갔는가? 참,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한가닥 하고 와야 되지.
0: 간다!
2: 소리란 놈이
0: 이거 어디로?
2: 나이가 녹이야!
0: 녹이긴, 녹이긴, 내지! 아니, 내놓어.
2: 어서 가거라.
0: 아, 뭐라도 내놓어.
2: 가마. 아! 돈! 아, 가마, 가마. 돌았지? 내가 돈 벌러갔지? 당신이 싸둔 받는 차를 가지고 세시당 앞에 가서 돈 벌러 턱 갔는데 어째 그런지 손님이 없어.
0: 아니, 그냥 뭐 벌었습니다.
2: 그래, 서시장 앞에서 눈을 깜빡, 깜빡하고 가불고 있는데, 목이 와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알겠어?
0: 예.
2: 그래서, 나 이렇게 보니까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검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을 때, 내 보다보다 그렇게 검은 여자는 참, 아우, 아니면 안 있을 때. 아, 그래서 나보고 어찌 무슨 꼭 가다닌 거 아이겠어?
0: 아, 그래, 어쨌습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2: 하니까, 어우, 저, 영진 씨, 저 일맥 가다닌 거 아이겠어?
0: 아, 그러면 갑시다! 하고 내 짐을 닦아다 싣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2: 50원 적게
0: 주고
3: 감사합니다. 또 10원 탁 제줬지.
0: 60원
3: 받았지. 그래 두지. 그래 두지. 그래 두려고. 아 선당 지나와서 저 청도 그 따사 거길 백 떨어졌는데 무지개 내 코디를 팍 찌르더란 말이야.
0: 어떻게 우리 나머지 이거하고 거칠고 나서 뭐해도 없지.
3: 그러게 말 그래서 내일은 척 도니까
0: 말이야. 어떻게 또
3: 아이고 글쎄 떼도 냄새하고 고기를 굽는 냄새고 내 코디를 파사 찌렀단 말이야. 아이 그래 내 선택에 참을 수 있나?
0: 아이 그래서
3: 그래서 그 코 찔린 그거 그냥 봉착해보자고 들어가서 양모채 굽는 데가 굽어달래걸 그 갈비는 뜯고 찌는 뜯고 꿀 그거 코파실 뜯고 막 뜯고 뜯는데 아이 옛날 친구를 만나가서 똑같이 막 친구를 먹어주고 나오다는데 너 봤네 벌면 턱 들어지고
0: 어구 그치 어이 났다
3: 싼다 해라지 서른 내놔라
0: 어구 어이 내려

0: 불쌍 실삭해라 소리삭해. 아, 나가라면 나가면 될 게 아니야.
1: 아, 이 박부철이 그러고 대신이 난가 어디로 나가란도? 얘 어디로?
0: 아하, 가기는 어디로 가겠어?
1: 그래,
0: 아들은 외갓집으로 탁 보내고,
1: 그 다음에는
0: 당신은 동갓집으로 가고,
1: 당신은
0: 나는 가시집을 따라가면 될 게 아니야. 아우, 저거 구두쇠에 허연 나왔다. 아우, 난 말해.
2: 그래, 어떻게? 집세 또는 준비도 했어?
3: 아직 안 가라.
4: 오빠, 그 말이지? 야, 잘 됐다.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2: 아유,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동안 거슬도 젊고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래, 점심은 먹었나?
3: 아이고,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네뛰고 저녁은 참는다오.
2: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속이 들겠나. 자,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오늘 점심에 항상 푸짐하게 차릴 텐데 어떤가? 우리 저 앞집 삼점집에 가서 그 따끈따끈한 빵백맥 한 그릇씩 드시잖아.
1: 빵백맥이요? 아치요.
2: 그럼 빨리 가자고.
1: 예.
2: 어서 가자고.
1: 예.
2: 빨리 오라고.
0: 야, 녹이 녹이 좀 내놔.
2: 내놔.
0: 아니,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니 이게.
1: 이따.
0: 어깨 나왔다, 내. 이따. 여보, 오늘 내 봤어봐. 집세를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하면 내 집 안가를 얼려보다고 장심이라. 아, 공항국으로 가자.
2: 아니, 뭐, 공항국에? 아니, 공항국에는 왜 가?
0: 공항국 가서 너를 기소라 갔다. 가자.
2: 기소.
0: 통전을 기소라 갔다.
1: 가자. 가자.
2: 공항국으로 가자.
0: 가자. 너는 어디 가겠나?
2: 나도 기소할 때다.
0: 무서워.
2: 남의 집세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몇 년째? 공항국에 가자.
0: 아, 그럼 너는 아니겠다. 가자.
2: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먼저 가지고 가게.
0: 내
2: 중심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빨리 가라고.
1: 맨날
5: 가서
1: 이거
5: 가기도 없다.
1: 이런.
5: 아니 그 다음에 기패에 살짝 맞아 배달 터질 것 같아.
1: 아, 너의 기패다. 난 진짜 많이 터졌다.
5: 어머야, 돈을 벌었다.
1: 야, 이거 또 뺏기 모르는 거 말이야.
5: 어휴, 돈을 벌었다. 이제 저 구두쇠 허영감이 내 갖다 크더니 가면서 네. 돈까지 나가겠다는데 돈은 또 얻는다.
1: 야, 돈 어디 얻을 내겠는데.
5: 아니, 당신이 거리 정지 방법도 대봐라.
1: 이게 아주 개구애기구만. 무슨 거리도 나이도 못하겠어.
5: 방법 대봐라. 방법 대. 돈 또 보내.
1: 있을구만.
5: 있어?
1: 당신 두겁다.
5: 네.
1: 기대 가지 마라.
5: 네.
0: 나 그냥 죽었으면 슬프게 울어야 되지. 이제 가출하다.
1: 아, 나 그냥 형 계단 죽지도 않았지. 또 울어도 못 본 게 어디야.
5: 그래, 그래. 슬프게. 소리 쭉 이렇게 대면서 쌩 울어라 말이야.

0: 편내 속이나 속일 거니까 그깟 놈은 늦지가 않지 그렇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상수네 상수야 그건 그렇고 자 우선 왔던 김에 시체를 보고 조상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래 눈을 감아서 아이 저 녀석이 내 두 다리를 쳐들어
1: 따도 봐라. 저 허영감에게 돌려주고 우리 저 고향 마을에 팔가 나가서 제비를 맡고 집을 찾아가지고 농사지를 하면 살면 하루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천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뇌의 특성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즉,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네, 자신은 괴로운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 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부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쿠로노카소의 사랑의 바보였던가 이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

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 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우리들은 어른이 됨에 따라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고 여러 정보에 조종당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작은 상식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라는 자기 방어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느새 부정적인 뇌에 부정적인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미 만들어진 부정적인 뇌도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고 인식하여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뇌에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될수 있으니까요. 즉, 부정적인 디스크를 꺼내고 긍정적인 디스크를 새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뇌와 좌뇌를 관장하는 대뇌 신피질 안쪽에 있는 감정뇌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마음은 이미지나 사고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요. 감정뇌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랍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의 향기 다음 곡 듣겠습니다. 김미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편지.

네, 감정뇌가 좋은 상태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감정뇌는 항상 쾌와 불쾌를 오가면서 움직이죠. 저는 이것을 진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엄격한 수행을 거듭한 사람도 모두 불쾌를 경험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쾌해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불쾌해집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한 쌍으로 괴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진자의 폭이 커지므로 그 일을 완수했을 때는요, 커다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 진자의 폭이 적어서 커다란 성취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쾌하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쾌가 커지니까요. 포인트는 불쾌해졌을 때 순간적으로 쾌로 바꿀 수 있는 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감정뇌가 불쾌로 치우쳐졌을 때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쾌해지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뇌에게 말해 보십시오. 네, 언어 중추인 좌뇌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요, 연동되어 있는 우뇌에서도 이것을 상상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 사랑 다 바쳤나요?

무엇일까요? 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불쾌하면 불쾌할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상황을 즐깁니다. 고생을 즐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내거나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생을 싫어하고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것은 불쾌의 상태로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상사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환경을 바꿀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매 소극적 자기 희생인데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죠. 당연히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고생을 즐기면서 진심으로 적극적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 자연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 맑은 영혼의 하이디, 영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피터로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손님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이디가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5월의 밤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아름다운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수놓았습니다. 낮에도 맑은 날씨는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 것 같구나. 풀도 기운이 있어 보인다. 피터, 조심해야겠다. 염소들이 풀을 너무 많이 먹으면 힘이 세져서 다루기 힘들 테니까. 그러자 피터는 채찍을 치켜들고 허공을 후려쳤습니다. 염소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5월도 지났고 6월이 되었습니다. 태양은 점점 더 뜨겁게 내리쬐고 낮도 더욱 길어졌습니다. 산의 꽃들도 햇빛을 받아 모두 활짝 피어 주위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오두막 앞에 서 있던 하이디의 느닷없는 고함 소리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작업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쪽으로 와보세요! 빨리요! 저기요! 저기! 하이디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산을 올라오는 낯선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는 두 사나이가 가마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 뒤에는 쇼를 걸친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을 탄 여인이 열심히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기도 하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 뒤로는 휠체어를 어깨에 맨 사나이와 담요와 모피를 등에 진 사나이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하이디는 발을 구르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이디는 가마를 땅 위에 내려놓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이디와 클라라는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며 숨 돌릴 새도 없이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할머니는 하이디에게 상냥하게 인사했고 곧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멋진 곳에 사는군요. 이렇게 멋진 곳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하이디도 장미꽃처럼 예뻐졌군요. 할머니는 하이디를 끌어안고 뺨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자기 주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렇게 멋진 곳을 한 번도 가보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할머니, 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여기에 살고 싶어요. 우리 아가씨는 몸에 익은 의자에 옮겨 앉는 게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튼튼한 팔로 클라라를 끌어안아 부드러운 휠체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클라라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폭신한 방석 위에 클라라의 발을 올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익숙한 손길을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엄마나 어디에서 배우셨죠?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아는 간호사를 모두 그곳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겠어요.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엔 어딘가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크게 다친 대장이 클라라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휠체어에 앉아 생활을 했는데 그 대장이 죽을 때까지 돌봐준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대장의 모습이 떠올라 클라라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이디, 나도 너처럼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집주위를 뛰어다닐 수도 있고 전나무 아래에도 가볼 수가 있을 텐데. 클라라의 말을 듣고 하이디는 전나무 아래까지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전나무는 길고 무성한 가지를 땅바닥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잎은 더 무성했습니다. 클라라와 할머니는 이렇게 커다랗고 멋진 전나무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에 취해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과 이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란다. 할머니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상해협력기구 회원 국정상리사회 제18순탄치않습니다. 우리는 상해정신을 한층 고양해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고 위험

협력해 상해 협력기구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며 손에 손을 잡고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 번영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합과 상호 신뢰라는 막강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도선언, 장기 설린 5호 협력 조약 실시 요구.

0: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실내에서 업무를 하거나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면거나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단념해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몰려와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밤낮 없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끝내보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준비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았고 생각밖의 상황까지 생기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버렸습니다. 마음은 붙잡고 싶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았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마음속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억지로 힘들게 버티기보다는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나가 눕듯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 멈춰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일의 부담을 일단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나가 눕다는 하나의 단어로 몸의 가벼운 행동과 마음의 무거운 단념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벼운 휴식의 모습부터 힘든 상황을 포기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표현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2: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손님들에게 음식을 양보하느라 늘 적게 먹는 것이 습관이 됐다며 과식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주목받고 있는 오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네스 측의 공식 인증 여부는 향후 정밀한 서류 조사와 로인학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췌장암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의외의 신호가 있는데요. 통증이 아니라 가렵다고 합니다. 췌장암을 떠올리면 대부분 복부 통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림상에서는 통증보다 황달이나 피부 가려움 같은 변화가 먼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췌장은 간과 담을 발라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몸 전체가 계속 간지러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손바닥,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가려움입니다. 담즙 정체와 관련된 가려움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신경이 민감한 부위에서 먼저 느껴지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참을만 하다가도 잠자리에 들면 가려움이 심해져 잠을 방해할 정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피부 질환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로 언급됩니다. 다음,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황달 신호입니다. 췌장암이 담관 근처에서 발생하면 담즙이 장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대변색이 옅은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워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가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피부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 췌장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조한 피부, 알레르기, 간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면서 황달, 체중 감소, 소화 불편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 넘기기보다 의료기관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이런 신체 변화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에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졸리고 무기력하며 머리가 흐리멍텅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 후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고지혈증은 뇌의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증과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혈관벽에 과도한 지질이 침착돼 혈액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심근허혈과 저산소증을 유발해 가슴 답답함과 숨 가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상 후 심장의 산소 수요량이 증가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발이 저린 증상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해 손발이 저리고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4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 경기 준결승에서 연변팀은 2대1로 대련팀을 이겼습니다. 무형문화재로 힘 모으고 한마음으로 꿈 이루자 민족예술교류공연이 우리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전통체육전시공연을 개최해 명절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 경기 준결승이 연변에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

쥐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동북 지역 도시 축구 연맹 경기의 초점 경기입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대련팀을 맞이했습니다. 의량팀은 정규리그 제5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 다시 맞붙어 한쪽은 정규리그 1위의 기세로 다른 한쪽은 관중석에서는 연변 명태 응원단이 연이어 진영을 바꾸며 응원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이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워 의량팀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18시경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의량팀 선수들은 빠르게 경기 상태에 들어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의 전술 체계에 입각해 전력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문전 로빙슛,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의 날카로운 돌파와 강한 수비, 위협적인 슈팅마다 현장 축구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종 휘슬이 울리면서 연변팀은 대련팀을 2대1로 꺾었습니다. 본기 대회 규칙에 따라 준결승은 홈, 원정 2차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량팀은 9월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의령성 정부 참사이며 의령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부시장 모호풍, 대련시 정협 부주석 리연봉, 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류용,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재홍성, 조정협 주석 주금성, 연변에 있는 주당위 상무위원 동지들과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지도부 성문,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및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3일 무형문화재로 힘 모으고 한마음으로 꿈 이루자 민족예술교류 공연이 시문화관 극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관중들에게 민족 단결의 깊은 정을 담은 문화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시 조선종 무형문화재 중심의 무용 태평을 기원하는 북촌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마두금 합주 영웅의 목마인, 사호독주 몽골말, 생황독주 산새의 밤, 미낙합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해 생동한 문화 동력을 주입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시 조선종 무형문화재 보호중심 부주임 조청림은 이번 공연은 한족, 조선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의 우수한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는 바 예술을 교량으로 무형문화재를 유대로 여러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힘있게 촉진하고 관중들이 흐르는 선율과 춤사위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의 정신적 터전이 주는 따뜻함과 힘을 느끼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8시 되는 해입니다. 9월 3일 경축일 당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체육 종목 집중 전시 공연 활동을 진행해 활기차고 생동한 모습으로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전하고 짙은 명절 문화 분위기를 한껏 달고 있습니다. 민속원 근해터에서는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공연자들이 나무판을 딛고 힘차게 공중으로 솟구쳐 둘러선 관광객들의 탄성과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근해의 가볍고 령�한 움직임과 달리 한족 씨름터에서는 힘과 기교의 겨룸이 펼쳐졌습니다. 씨름 선수들이 힘을 쓰고 방어할 때마다 굳세고 호방한 정신 풍모가 돋보였으며 적지 않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했습니다. 송원 관광객 정정은 씨름 경기는 민족적인 활동인 바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도 민족 단결에 도움이 되고 서로 다른 민족 문화와 풍속 습관을 체험하는 것도 자신한테 하나의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족 근혜는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누리는 기쁨을 높이 띄우고 조선족 씨름은 연결대지의 호방한 풍정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원내 곳곳에서 여행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렌즈를 통해 연길의 아름다움을 전국 각지에 전했습니다. 연변 자치주 창립 경축 휴가 기간 부르하 통합안에서는 계열 문예 공연을 펼쳐 시민과 관광객들의 명절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습니다. 밤이 되자 부르하 통합령 안에는 화려한 불빛이 밝혀졌습니다.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는 조선족 민요, 장구춤, 홍색가요가 륜본으로 무대에 올랐고 현장에는 도장 모으기, 민속문답 등 체험 활동도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문상 기념품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성반 주변 여러 로천 무대에서도 노래와 춤등 다채로운 종목이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0: 사랑하는 동시에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번 강변 문화관광 활동은 연변 자치조 창립 경축문예 공연에 의탁해 특색 있는 민족 문화와 도시 야경을 융합함으로써 밤거리에 짙은 문화 분위기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문화관광 소비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의 야간 활력을 한층 방출했습니다. 9월 4일과 5일 시문화관은 연변대학 정문 앞에서 다채로운 연기를 아름다운 플래시몹 축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짙은 민족 특색이 담긴 문예 종목들은 친근한 거리 공연 형식으로 선보여 전통 극장의 관람 경계를 허물고 생동한 조선족 전통 민속 문화를 시민과 관광객 곁에 직접 전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공연에 빠져들며 변강 소도시만의 문화적 따뜻함과 민속 매력을 느꼈습니다. 시문화관 부관장 김설화는 농악무, 부채춤, 노래 등 다양한 형식의 내용을 준비해 연기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멋진 활동과 더불어 진심 어린 성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힘껏 막아냈지만 이어진 보충슛이 빈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점수는 1대 0으로 됐습니다. 8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공을 상대팀에게 빼앗긴 뒤 무속팀이 곧바로 빠른 역습을 펼쳐 순식간에 연변팀 페널티 구역까지 진입해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최종 연변팀은 0대2로 패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경기를 마친 뒤 연변팀은 9승 8무 5패, 승점 35점으로 중국 축구 갑급 리그 5위를 자리했습니다. 9월 12일 19시 30분 연변팀은 원정에서 광서항신팀과 제23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9월 7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정상이고 강수량은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9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기복이 비교적 커 9월 8일 뚜렷이 내려가고 9일부터 11일까지 최저 기온은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13일에는 또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2mm에서 4mm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약 14mm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적은 비가 내리고 13일에도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최근 아침에 안개가 끼고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러우며 가시거리가 낮기에 교통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보행자들이 안전에 주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농작물의 성숙에 유리하기에 농작물 후기 논밭 관리와 병충해 감축 예방 사업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기복이 많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시는 가을철 산림초원 화재 예방 진압기에 들어가기에 관련 부문에서는 방화선전과 관리 통제 강도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이었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장효야, 장복규와 계열 연설을 학습하여 합격된 장원으로 됩시다.
1: 안전생산 영역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타격하고 중특대 사고를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제보 전화는 12350입니다.
0: 우한 사출 정돈과 위험 관리 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중대특대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제보 전화는 12350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선수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경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3: 왜 서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경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앓고 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3: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3: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3: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보기, 등 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3: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2: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3: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치어 보는 거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5: 아, 도시 중, 守护生物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형 총서기는 글로벌 관리 체계가 한창 조정과 변혁의 관건적 시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관리 변혁의 과정에 참여자, 추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제하는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 해소에 힘쓰고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 성과가 전 세계 인민에게 더 많고 더 좋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습근평 주석은 선화하여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와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하고 상해협력기구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해 더욱 공존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할 때 대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에서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인간 본위에 입각해 행동 지향을 견제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고 인류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제사회는 약속이나 한뜻 일치하게 동방을 바라보며 중국의 관리가 이룩한 발전의 기적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 방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의를 재개하고 장의의 5대 핵심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바로 주권 평등을 관철하고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인간 본위를 창도하고 행동 지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관리 장의는 유엔 헌장의 취지, 원칙과 일맥 상통하며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고 60여 개 국가가 앞다투어 글로벌 관리 지지그룹에 가입하고 글로벌 관리에 많은 의지를 둘러싸고 조류를 전개했습니다. 슬로빈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장애가 각국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 평화의 차관에 새로운 기회와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분류를 조성하고 대항을 추진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일부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며 관련 장애는 매우 적극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이 잇따라 발표한 글로벌 관리 장애 개념 문건,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의 리뇨, 창의와 행동 백서는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의 목표 방향,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인 회원국 확충,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장대에서 아프리카연맹의 20개국 그룹 가입 지지, 다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비단의 길 기금 등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글로벌 관리 장애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중국 방안에서 국제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단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곽학원 대변인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해서 1년 사이에 이룩한 풍성한 성과가 말해주듯이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다자주를 견제하는 것은 보편적인 공감대이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통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심해, 극치 등 새로운 영역에 나타난 관리 단점에 대해 중국은

0: 조목은 각 집과 함께 관리 규칙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조목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장애를 제출하고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의 설립을 선도하면서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관리가 다자간 공동 관리, 개방과 공유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정원을 설립하고 올 5월에 첫 국제회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해 국제조정 용역에 존재하는 기제적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제80차 유엔 총회 벨버크 의장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다자주를 지지하는 면에서 중국의 기여가 극히 중요하며 유엔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의정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은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원액을 리행할 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창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올 가을에 하북성 웅난신구에서 글로벌 관리 론단을 개최합니다. 중국은 각 집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애 실행을 추진하고 난국을 함께 관리하는 한편 장문한 미래를 함께 도모하면서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제기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시종 독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인민의 마음과 세계 리익에 따라 각국과 함께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올 들어 중국 관광과 중국 쇼핑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인원의 중국 내 소비액은 동기 대비 27.8% 증가한 2,636억 원에 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유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여름 방학 입국 관광 상위 20군에 오른 관광객 내원국과 지역 중 유럽 국가가 30%를 차지하고 예약 건수는 동기 대비 275%, 입장권 주문량은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브랜드와 지능 제품이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구매 품목에 올랐습니다. 이를테면 상해 맛 조명 소비는 소비자의 개성화 수에 따라서 의류, 보석, 손목시계, 선글라스 등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맞춤형 주문을 위해서 상해를 방문했으며 그 비중은 50%를 넘겼습니다. 상해를 찾아 복장을 맞춘 미국의 한 관광객은 직원들의 작업 효율이 매우 높고 속도가 빨라 귀국할 때 옷을 가져갈 수 있고 직원들도 아주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무부는 재정부와 함께 국제화 소비 환경을 적극 구축하는 한편 시범도시 15개를 지원해 고품질 소비 공급을 풍부히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상해, 심수, 이오 등지는 국제 소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다국어 표지판을 보완하며 지불 서비스를 최적화했습니다. 미국 관광객 로라 리즈 씨는 체험을 위해서 단체 여행을 아닌 자유행을 택했다며 각종 앱으로 차량 호출이 가능하고 호텔 환경이 쾌적하고 직원들도 열정적이었다라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올 7월 1일 세금 환급 2.0 버전 정책 중 소액 수출 검사와 무서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국외 관광객의 세금 환급과 통관 절차가 편리해졌습니다. 심수공항 항공도시발전유한회사 경영관리부 부부장 림수훈은 가장 일찍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 심수공항에서 관광객은 비자카드를 통해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지불과 세금 환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강서성 서금시와 섬서성 연안구간 직통 고속철이 6일 첫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전 구간 총 길이가 1850km이고 운행시간은 11시간 32분인 이 고속철은 강서, 허북, 섬서 세 개성을 경유하며 중부지역과 서북 도시군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6일 오전 11시 2분 서금 연안 첫 직통 고속철인 G3998 복흥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로홍문 후손인 왕만경은 연안까지 직통할 수 있는 이 고속철은 지역 간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로경명구 주민들의 열성을 북돋아 주었다며 서금과 연안 간 교류와 소통이 더 원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갓 운행된 고속철은 도중에 우도, 남창서역, 서안 동역 등 역에 종착해 연선의 홍색혁명 근거지와 도시 거점을 하나로 이어놓았으며 객차 자체도 움직이는 홍색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고속철의

0: 북단 종착역인 요난역은 각종 료객 보장 사업을 모두 완비했습니다. 고가철도 산곡 연안역 당직 역장 왕금봉은 붉은 오각별 중점 서비스 브랜드를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 대합실의 도서를 무료로 개방하며 안색, 붓고, 선북 종이 자르기 등 무형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대합실에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철도 부문은 서금 연안 노선의 열차 운행 방안을 동쪽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고가철도 남창국 료객부 보조인 염령근은 료객 흐름에 따라 열차 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해 로혁명 근거지에 대한 연구와 학습, 당건설 분야의 교류, 친척 방문, 비즈니스 왕래 등 각종 수행수요를 도달 충족시키는 한편 고속철도가 로혁명 근거지 발전과 현지 주민의 출행을 위해 도달 봉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지구달 립방위성군 대과학계획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관련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함께 지구달 공간에 위성군을 배치할 예정이며 2030년을 정해 모든 위성 발사와 배치를 꺼내고 지구달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측의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국제 지구달 립방 위성군 대과학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게 30kg 이하의 12U급 립방 위성 30매를 6차례 걸쳐 1대3 지구달 공진 대타원 궤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특수한 궤도로 위성은 대타원 궤도를 따라 비행하면 근지점은 지구에 가깝고 원지점은 달에 가까우며 지구달 중력 공진 효과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운행합니다. 다수 위성의 다지점 동시 관측을 통해 우주 천문 현상의 진화 과정을 완전히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마선 폭발 위치 측정 정밀도를 서브 아크 초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천문 관측 사상 획기적인 이해를 갖는 정밀도입니다. 지구달 공간은 지구 저궤도에서 지구와 200만 킬로미터 상가한 곳까지 뻗어있으며 향후 유인 달 착륙과 달 기지 건설의 핵심 활동 구역이기도 합니다. 국제우주연맹 우주수송위원회 주석 양우광은 달 부근의 근월 공간의 항법 위성군을 형성해 위치 결정과 시각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면 달 표면의 리착륙, 달 궤도 도킹이 더 정밀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타이, 세르비아, 이집트, 세네갈,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과학연구기관이 관련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제1단계 공학연구개발은 이미 가동되었으며 위성, 탑재체, 관제 측정 등 주요 시스템의 총체적 방안에 대한 론증도 곧 끝날 예정입니다.
0: 최근 상해 성강과 안위류간이 성간 리 공유기제를 구축해 장강 삼각쪽 나가 전국의 지역간 산업협력에 복제 가능한 상해 안위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성강과 류간이 어떻게 성간 장벽을 허물고 산업협동발전과 호혜상생을 추진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위만송포장유한공사의 류간생산공장에서는 15개 자동화 생산라인이 고속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바로 상해 송강에서 성을 넘는 이전을 통해 안위류간의 륙성현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최초의 개척자입니다. 안위 프로젝트 수석 고문 왕흠씨는 상해와 류간의 지원관계에 힘입어 송강과 금안이 공동으로 륙성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왕흠 씨는 현재 일부 고객이 중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5월에 계약을 맺고 몇 마리 부지를 확보해 1여 년 만에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상해가 프로젝트를 안위에 넘겨 세수와 통계를 모두 류간에 남기게 되면 이전 지역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강에서 료간에 파견된 자출 간부 정건 씨는 반드시 조세 수입 분할과 동계 분산 계산에 이중 기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건 씨는 량완 기재하에서 경량 자산 플랫폼을 통해 송강의 프로젝트가 료간에 정착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 효과가 송강에 환원될 수 있다면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측의 적극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반복적인 협의 끝에 최종 4대 6 분할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류간이 60%, 송강이 40%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세 재정 협의는 2024년 11월에 체결되었지만 통계 데이터의 송간 분산 계산에는 선례가 없었습니다.

0: 그만 경제기술 개발부 관리위원회 고장원 보조임원 정간 통계 분산 계산은 과거 성숙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시범 모델을 만들어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의력성 현대산업단지 그만 경제기술개발구 통계데이터 분산 계산 및 사용 방법 시행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방법에 따라 1차로 선정된 두 프로젝트의 분산 계산 데이터는 이미 상례와 아위 두 성의 공동심사를 통과했고 분할 자금은 올해 7월에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심가림 현직 정경진은 당면 역방향 및 관계 공유 기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간의 기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여 상해의 연구개발센터나 지역본부를 설립하려 할 때 만약 이 프로젝트가 의료 간에 의해 송강에 추천된 것이라면 송강 역시 도서와 통계 데이터를 유관과 역방향으로 공유하여 량방향의 및 관계 공유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 서장자치구 기동편 826 산사태 재해 응급구조지휘부가 6일 통보를 내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이번 재해로 43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장자치구 기동편 826 산사태 재해 응급구조지휘부 상무부지휘장이자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임인 임유는 재해 발생 후 서장은 수상, 육상, 공중 3개 축을 병행하며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투입된 구조 인력은 2,500여 명, 수색 차량은 500여 대, 수색 장비는 9,000여 세트, 드론 비행은 1,000여 차, 공중 도하물자 장비는 5.43톤에 달합니다. 또한 비탈면 계곡 입구, 퇴적물의 위치 변화와 침하 변화를 24시간 관측하며 수색 구조 작업에 안전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복구된 후 수색대원들은 핵심 구역에 대해서 수차례 그물식, 융단식 수색을 전개하여 핵심 구역 수색과 예방적 환경 소독을 전면적으로 끝냈으며 오지 신호와 전력 공급도 전면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임유 부지휘장은 다음 단계로 실종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이어가며 사후 처리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고 재해 발생 구역의 재해 관측과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모든 피해 주민에 대한 대피, 배치 작업을 참답게 수행하며 555명 국내 체류 관광객을 대피시키고 1,720명 네팔 국적 국경 주민들의 생활 보상 업무도 잘 처리했습니다. 반복적인 확인 결과 이번 재해 외국인 실종자는 23개국에 261명으로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 주중대사관에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했습니다. 네팔 측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정부는 네팔의 터널 구조, DNA 검사 등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으며 서장자치구 정부는 네팔에 320톤의 베네리, 교량 부품 등 구호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중국 네팔 방재정보통보기재를 통해서 매일 네팔의 기상, 수문, 빙하호수 등 정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관련 분야 전문가팀과 기술 인력은 동림잠보 류역의 면적 0.1평방킬로미터 이상의 1안개 빙하호수에 대해 위성원격 탐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측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빙하호수의 면적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학원 성도 산지재해환경연구소 연구원 초봉정은 위성, 항공원격탐사수단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격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비상, 자연자원부, 수리, 기상과학연구소 등 여러 부문은 전력을 다해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가 소수는 실시간 판단으로 하류구조대원들의 안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0: 강서성 수천현 산사태 구조작업이 한창 추진 중입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인원수색과 구조작업을 자그치는 가운데 6일 저녁 11시경 명갱촌에서 산사태 재해 현장을 잇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법군성 보존시의 모든 침수지역은 물이 완전히 빠지고 점차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기란시 수천현 고평진 명갱촌 석하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이틀 사이 현장에서 산사태, 붕괴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구조용량은 수색견 생명탐지기, 드론 등을 사용해 수색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인원이 초보적으로 측정한 데 따르면 명경천 석하저 산사태 규모는 7만 4천 립방미터, 총격 범위는 근 1.3km에 달합니다. 강서성 지질조사 탐사원 조소동 부원장은 드론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현장 립체 모형 제작, 고분관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지속적인 강으로 인해 산사태 주변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자원부 지질탐사관리사 1급 조사연구원인 라계양은 구조작업에 따른 안전은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며 수색과 구조인력이 안전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매몰자 수색구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강우 날씨가 나타나기 전에 수색구조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평진 명경소는 전력과 통신을 초보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지난 후 복근성 포전시 도심의 모든 침수 구간에 배수 작업은 끝났습니다. 현재 현재소 도로 소통, 상하 수도와 전력 복구, 환경 준설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전시 도시관리국 오검남 부국장은 시설 보수, 배수관 소통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 우수 맨홀, 도로 비탈면 등을 자그쳐 복구한 한편 환경위생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조직해 침수 구간의 진흙과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청소하고 방역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전시 영내 중학교와 소학교, 유치원은 6일 교정에 대한 전면 소독 작업을 진행해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중앙선전부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전민국방교육월간 활동 개막식이 6일 광동 령남 국방교육기지실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형식의 대중 국방교육 활동을 통해 전 사회가 국방을 관심하고 사랑하고 건설하고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이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국방 임무를 비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0: 2026 전국문화관광산업박람회가 6일 천진에서 폐막했습니다. 박람회 참관 국가와 지역은 20여 개, 기업은 2,540개, 현장 관람객은 연인수로 2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달성한 협력 거래 의향은 300여 건, 프로젝트 협력 계약 규모는 115억 원이었습니다.
1: 제26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가 재반 준비 작업을 끝냈습니다. 봉기 상담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함원에서 열립니다. 봉기 상담회 참가는 국가와 지역은 129개, 국제기구는
0: 호르무즈협을 개방했다는 미국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협 통강 지도일에게 이란과 오만은 향후 며칠 내에 협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가 6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에서 미군이 항로 변경을 요구한 상선은 92척, 운항 능력을 파괴한 상선은 3척, 승선 검사를 진행한 선박은 2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미군은 이란을 상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라틴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는 하나의 모멘트와 같습니다. 개막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 유엔기구, 국제기구에서 온 400여 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세계 100년 만에 대변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관리 체계가 심각한 변혁을 가져오는 시점에 손잡고 협력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공통된 기대였습니다. 칠레 일간지 제3판 라 데스세라의 펠리페 과드라 총고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이 우리에게 광활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며 라틴 아메리카는 외부 충격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MPV 미디어 그룹

0: 외 디에고 로살린 국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 도상 경제체들이 료산 과제 직면하는 만큼 교류를 강화하고 경험을 나누며 공동으로 위험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마르셀라 베라 국장은 언론이 상호리 해증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로 연결되고 협력적으로 확장되는 교류 네트워크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국장은 각국이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듯 언론 사이에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론단 개막에 앞서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은 광동성의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향강족의 오문 대교를 둘러보고 나서 페루 안데스 통신사 펠릭스 파스 사장은 이 슈퍼급 공정에 찬사를 보내며 대교를 통해 향강 오문 광동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융합 발전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교통 요충지인 페루 칭카이항을 떠올리게 하며 중국의 경험을 본받아 미래 칭카이항을 심수 종산 통로가 개통되면서 수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이곳으로 와 기존의 시골 풍경과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독특한 논밭마을 카페를 만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마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파자스는 애구초는 자연과 과학기술 응용 사이에 균형을 보여준다며 농업과학기술 청년 창업 지역 일자리를 결합한 발전 경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체들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귀감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혜였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뿜은 한강입니다.
2: 먼저 게럴트백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동방경제론단에서 나타난 중도 상무 협력 열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르헨티나 밀레 정부가 말비나스 군도 카드를 꺼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쟁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부 7번째 부분입니다.
1: 종아의 소양 항해에서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항해 거리가 길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지의 위험부담. 조선 기술과 항해 능력의 혁신적 돌파였습니다. 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리해도 큰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은 깊이 있는 학습 연구와 대담한 실천 행동을 통해 하나씩 극복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천리 밖에 있어도 이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말처럼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민족, 나라일지라도 이웃처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서 정화의 소양 항해가 일으킨 중대한 역할입니다. 정사는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려와 같이 우리는 한 지구의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가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0여 년 전 종화가 이끌었던 원정서는 바로 이란 강렬한 문화적 사명감을 품고 중화문명을 소

0: 하면서 평화의 복지를 공유하는 평화 리념을 실천으로 해석했습니다.
1: 양무호 선생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인민과 독일 인민은 유구한 왕대 역사와 깊은 우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 벗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라베입니다. 1937년 일본 침략군은 참혹한 남경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독일인 라베는 몇몇 정의로운 국제 인사들과 함께 남경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중국인 20여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남경 대학살의 내막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병원 의사인 존 라베의 손자 토마스 라베는 2020년 긴급 약품이 필요해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즉시 국내와 연락해 관련 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았고 기업은 즉시 토마스 라베에게 약품을 기증했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두 나라 벗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 지원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정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합니다.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확고히 관철하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추진해 각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은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100년 초유의 대변국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중국은 세계 친구권을 계속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상부상조하고 단결 협력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세장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2: 본기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왕글 교수님과 고전 해설인 양우 교수님께서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고 통찰력 있는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놓인 시대는 도전으로 가득 찬 시대이자 희망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제기했습니다. 중국인민은 세계인민과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혼자뿐이면 쉽게 꺾일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이면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말처럼 우리는 바다와 같은 포용력을 갖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힘을 모아 운명 공동체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습근평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유명한 당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화 근인을 느껴봅시다.
3: 送柴侍御，王昌龄。流水通波皆武冈，送君不觉有离觞。青山一道同云雨，明月何曾。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고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방경제론단에서 나타난 중도 쌍무 협력 열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4일간 열린 제11차 동방경제론단인 4일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지보스토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론단에서 진행한 여러 연구 토론회는 중국을 둘러싸고 진행했으며 러시아는 중국과 관련한 협력 성과와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본기 론단에 참가한 중국 측 참가인사들은 상무 협력을 위해 건의와 대책을 제출하고 중국 기업은 파트너와 함께 협력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이번 론단에 참가한 국가와 지역은 70여 개, 각계 대표는 7천여 명, 진행한 상무 분 론단은 5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귀빈을 초청해 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 1일에 열린 론단 소식 발표에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자허로바는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자 간 무역액이 이미 이른 수년간 2천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창 여러 공업 분야에서

이 중에는 물류와 서비스업, 호텔과 오락센터 건설도 있습니다. 셰스타코프 시장은 셰스 등면에서 중국 기업이 특혜를 향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센터에 따르면 본기 론단에서 러시아 제조라는 러시아 중국 상품 온라인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더 많은 러시아 상품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도록 온라인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심수시 도시교통계획설계연구센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구 총경리 양수는 이번 론단에서 주로 해외 전문 인사들에게 신수 저공경제의 실천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 동업자들과 함께 업무 접합점을 찾아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저공경제의 기술과 관련한 표준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경 2급 과학기술회사 리사장 리덕민은 논단 기간 러시아 수력발전그룹 산하의 러시아 BE 웨이제네프 수력발전공정설계원과 함께 토탄산업전략합작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협력은 러시아 국유기업의 협조하에 장기적이고 개통적이며 전반 산업사슬을 아우르는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중도 합자 기업인 파이슨 과학기술회사 중국 측 대표 유신우는 논단에서 회사와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이 전략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며 스마트 단말기, 서버, 하드웨어와 자체로 개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의 자간에 모스크바주 산업단지에 전 과정의 현지화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는 러시아 본토의 전자산업사슬을 보완하고 고급 기술 일터를 창출할 것이며 공급사슬 분야에 중국 우세를 빌어 생산 원가를 줄이고 신제품의 교체를 다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是那浪子的歌，每当大海在微笑，我就是想你漩涡。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밀레 정부가 말비나스 군도 카드를 꺼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첫전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드리는 뉴스 추적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추적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시간입니다.
0: 아르헨티나 밀레 대통령이 3일 저녁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밀레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가 아르헨티나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외교와 경제, 법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체를 막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밀레 정부가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밀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주요 목적은 아르헨티나 국내의 경제사회 문제로 인한 집권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단실 내에 말비나스 군도의 기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대서양에 위치한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 귀속 문제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분쟁이 존재합니다. 1982년 말비나스 군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전한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밀레 정부는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밀레 대통령은 3일 연설을 발표하고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와 주변 분쟁 해역에서 자연자원을 채우라는 외국 회사를 제재하는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키르노는 2일 아르헨티나는 반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할 가능성에 대해 키르노는 목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려는 기존 입장을 뛰어넘은 밀레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주로 국내 정치 압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2023년 말에 취임한 밀레 정부는 정부 기구를 대폭 간소화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고 통후 내년의 대선에서 밀레는 말비나스 군도를 경선의제로 삼은 비아루엘 부대통령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아르헨티나 내 단파 분쟁이 심각하지만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각 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수의 이재기도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메리카주 대화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마이클 시프트는 말비나스 군도를 화제로 다루는 것은 예로부터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이 정치적 곤경을 탈리하는 효과적 전략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밀레가 강경한 자세를 보인 외부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분쟁을 두고 미국은 장기간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본토에 대한 영국의 사실상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란 전쟁에서 영국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한다고 직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영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미국이 영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영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밀레 정부가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말비나스 군도의 주민은 3,200명, 그중 다수는 영국 정착민 후예입니다. 2013년 말비나스 군도 당국은 말비나스 군도 지위와 관련해 전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중 99.8%가 섬의 영국 해외 속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전민 투표가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분간 아르헨티나가 정치와 외교적 수단으로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력 사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사회가 영국과 군사 충돌을 진행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군사력이 제한된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기에 방대한 전쟁 소모에 견딜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정치 상담가 이그나시오 빌라는 아르헨티나는 전쟁할 미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레 정부의 강경함은 대부분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지만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2년 말비나스 군도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가르티리는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더 중시한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전쟁이 시작되자 정보 등에서 미국은 영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결책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아르헨티나에 유리한 태도 표시는 미국의 장기적 정책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표했습니다. 유엔 상임 주재 아르헨티나 전 대표 리카르도 라고리오는 미국에서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국과 나토와의 갈등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오늘은 연길시 명주종리진료소 네, 김명주 종리와 함께 가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명주중이진료소 김명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중의학적 관점에서 가을 건강관리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1: 예,

0: 가을철 건강관리 핵심. 우리 중에 들어볼 때는 주약에는 폐와 연관된 조직이 기혈음양 순환 상태를 활발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기를 많이 배웠겠지만은, 머리가 아파서 그 병불화가 쓰는데, 이사가 침을 놓기를 바래다 침을 놓는다. 아니면 변비가 심해서 이사한테 보일러 가는데 주약에 폐와 연관된 치료를 해주니까 변도 시원하게 잘 풀리더라. 이것은 우리 중에서 뭘 말합니까? 국부적인 조직이 문제라 할지라도 전체와 유기적인 융화성을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중에서는 상병 하치 아니면 하병 상치, 문제가 있다 해서 그 국부적인 문제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때 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기가 올라간 것을 우리가 그 나무처럼 기운이 올라간 데서 모기 기운이 비유하는 것이고, 우리 인체에서는 간하고 용화시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저녁에 해가 질 적에는 기가 가라앉는다, 해가 지니까 기가 가라앉는다로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중에서 뭐 음양 오행으로 나는데 오행 중에서 뭐 금이 기운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인체에서는 피하고 연관을 시켜 치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이 가을철에 들었으면서 주약에는 가을철에는 오장과 육부 중에서 어느 장부 위주로서 점검하는 시간이다. 가을철에 들어왔는데 내가 무사히 가을을 낳았다. 그러면 폐가 건강한 여부를 알아보는 하나의 그 속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폐가 건강한 여부, 가을을 통해서 알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초가을이긴 하겠지만은 이 가을이 들으시면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나는 가을에 들어서 또 특별하게 기침이거나 감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면 폐가 건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이 여름이면 어느 장부가 용한되겠습니까? 나는 춥기만 하면은 소변이 닦거나 아니면 그 관절의 통증이 그 많다. 이러면 콩팥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을철에 들었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정기적으로 자기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은 제일 좋은 그 복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가을철은 피하고 용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서 한번 정도, 3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을철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주약에는 호흡기계통 위주로의 검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가을철 생활과 이 건강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면 좋을까요?
0: 우리 병원을 찾아가는데 어디가 아픈데? 이사고 물어봅니다. 내가 아픈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아픈데 주약에는 우리가 뭐 동호하지 않아서 아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사투리식으로. 근데 우리 중요적으로 그 아픔을 정의할 때 주약에는 세 가지로 이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는 그이 음식 탓이다.
1: 음식.
0: 내가 좀 열성 체질인데 항상 내가 음식을 선택하기로, 특히 남성분들이 그렇습니다. 음식을 선택하기로 열을 통하는 술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깨질 것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나는 냉성 체질인데 나는 항상 음식을 선택하기로 과일 아니면 그이 차가운 음식 위주로서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다 이 건강하다 그리고 장수하다는 이그 개념을 운동하고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당뇨병을 치료할 때도 음식을 장수하고 좀 운동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우리가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가을철은 어떻습니까? 여름보다는 좀 날씨가 썰렁하거나, 그리고 겨울보다는 날씨가 덜 춥거나,
1: 그렇죠.
0: 그럼 우리가 그 운동을 여름에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던 상태로부터 가을철은 뭔가를 우리가 거두지 않습니까? 내가 탈곡한다, 곡식을 거둔다, 풍년이다. 모든 그이 계절이나 아니면 우리 그 생활에서나 모든 것을 활동성이 강하던 데로부터 점차적으로 활동성을 조금 그 낮추는, 결국 우리가 운동도 이 정도를 조금 낮춰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 보시려면 여름에는 좀 해가 일찌감치 뜨고 날이 너무 크게 춥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철에 들었으면서 지금 보이려면 아침과 저녁 조금 날씨가 쌀쌀하다. 그냥 반팔 정도로 나가서는 좀 아슬하구나.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아침에 그 운동하러 나가는 시간 조금 우리가 늦게 하면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겨울철에 대한 건강을 설명할 때 겨울철은 해가 늦게 뜨지 않습니까? 해가 늦게 뜨는 만큼 아침도 운동 하루의 시작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간하고 연관됩니다. 간은 나무의 파릇파릇 나무의 나무 색상이 우리가 우리

0: 중략 그 경락하기에서 볼때 족쇄음 신경 이 신이랄 때는 곰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곰팥이는 색상이 물을 쪼가나고 색상이 어두운 색상에 속하기 때문에 저녁 식단 중에서 음식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정도는 검은색 음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요. 이 주변을 보면 이제 요즘에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을에는 폐 건강에 또 어떤 주의를 덜려야 합니까?
0: 이 가을은 폐가 건강한 여부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그 계절입니다.
1: 네.
0: 우리 마치 시험을 치는 것처럼
1: 네.
0: 폐에 대한 시험을 가을에 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침하는 분들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점점 많아집니다.
1: 네.
0: 근데 아직은 조금 일찍하지 않습니까? 왜서? 금방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름의 꼬리가 좀 보일까 말까? 더운 그 날씨가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가을은 점점 나뭇잎도 마르겠다, 가물도 죽겠다.
1: 네.
0: 마른 것은 확실하니? 그럼 우리 오장과 육부 중에서 매그 장부마다 좋아하는 바가 있고 싫어하는 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폐라고 하는 이 장부는 뭘 싫어하겠습니까? 마른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름의 그 더운 열기가 채 가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기침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겨울로 가까워진다. 아침과 저녁으로 점점 빨리 어두워진다. 그리고 이 날씨가 하나는 가을이라서 마르겠다, 춥겠다. 춥고 마를수록 폐의 정상적인 생리 그 공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기침 환자가 부쩍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해마다 기침이다. 만성 기관지염이다. 기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약속을 하듯이 가을이면 꼭 발작하네.
1: 네.
0: 예, 그러면 우리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이 의미 하에서 우리 중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약이 될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또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한다. 마치 우리가 그이 중의 황진혜경에서 중의에서의 모든 유전이 비롯되는데 황진혜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그 동물이 있습니다. 딱한 가지입니다. 그 동물이 뭐가 무슨 동물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바로 닭입니다. 닭고기.
1: 네.
0: 근데 이 닭을 우리가 가만히 그 살펴보게 되면은 닭은 아침마다 제 시간에 회를 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신용을 지키는 동물이구나.
1: 네.
0: 그러면 신용을 지킨다. 그리고 해마다 제 시간이면 꼭 발작한다. 이 비유는 항상 비장이 약한 분들수록 신용 지키는 힘이 강하지 못한 것이고 비장이 강할수록 신용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닭고기가 조금 위장도에는 덮여주는 공능에 도움될 수 있겠네. 그리고 해마다 그 제시간이면 아니면 매일마다 저녁이면은 꼭꼭 발작하고 심해지는 모든 병변 꼭 비장에서 습을 주관하기 때문에 습하고도 우리가 용화시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침하게 되면은 기침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누구나 무슨 단어만은 꼭 우리가 그 넘기지 못합니까? 가래.
1: 그렇죠.
0: 우리 그 병원 아니면 그 경로원 이런 그 특정된 장소에 가게 되면은 장기 환자 아니면 오래되는 만성병으로 고생한 분들 가운데서 가래 때문에 고생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비를 차지합니다.
1: 네.
0: 분명히 불편하다.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우리 병원에서는 심하다 할 때는 그 가래를 그 빨아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1: 네.
0: 가래를 빨아내는 기기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조금 우리 건강에는 가래를 빨아내는 것은 도움되겠지만은 우리 폐에는 일종 손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래를 사줄 수 있겠는가? 우리 생활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황진혜경이나 아니면 그 처방학에서 보게 되면은 가래를 사귀는데 비교적 적대적인 처방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대표적이라면은 삼자양친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에는 모두 세 가지 그이 종자의 씨가 그 처방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거리에 있는 것은 바로 무시. 이 무시를 우리 중약학에서는 대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복자가 가래를 타겠는데 동원될 수 있다는데 우리 무는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평시 그 내가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0: 우든 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분이든 아니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매마다 가래가 많다. 항상 가래가 목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1: 네.
0: 이렇게 리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뭐 소염제로 치료가 안 됩니다.
1: 네.
0: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평시에 무오를 끓여서 드신다.
1: 네.
0: 예, 그걸 해도 좋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어떤 많은 분들 혼자서 사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1: 네.
0: 그러면 밥을 할 때 무밥을 한다.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이 생활과의 용안성이 얼마나 밀접합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너무 물어보니까, 선생님, 가래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서 가래에 대한 그 리해를 하기를, 피는 가래를 담아두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래가 생기기를 결국 나의 면역 기능이 튼튼하지 못한 탓이다. 그리고 가래가 또 연관되는 것은 비장하고 집안의 면적과 상관없이 다 문을 닫았다.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1: 네.
0: 밀폐된 공간 속에서 내가 저녁에 자는 내내 호흡하는 그 이 탁한 공기, 건조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게 되면 결국 폐가 약해지면서 가래가 생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1: 네. 그럼 이제 집안이 너무 건조한 것도 폐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건조한 집안 환경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0: 예. 그 많은 분들 집안이 건조합니다.
1: 네.
0: 아직까지는 그 낮에도 문을 창문을 열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적게 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1: 네.
0: 예, 시간이 충분하게. 그런데 이제 난치가 온다. 어떤 집은 진짜 덥습니다.
1: 네.
0: 내가 그 난치를 어떻게 끄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는 땀을 비오듯이 흐른다.
1: 네.
0: 탐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겠지만은 더운 환경에 못 견디는 분들, 심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1: 네.
0: 또 어떤 분들은 추운데 꼼짝 못한다. 콤팥지가 약한 사람. 추울수록 발이 차올수록 소변 탈수가 형편없습니다.
1: 네.
0: 또 내시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발이 차다, 집안이 썰렁하다, 춥다 할 때는 소변에 대한 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집안이 건조한 것을 어떤 분들은 집안에다 뭐 가습기를 넣는다. 이 가습기를 넣는 것도 일종 선택이긴 한데
1: 네.
0: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1: 네.
0: 가습기 안에 선택되는 물, 뭐 종아수든 수돗물이든 무슨 물이든지 간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 깡치로 앉지 않을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한때는 가습기를 선택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그 논하면서 가습기 선택률이가 지금 적어지는데 저는 가습기를 선택하는 것을 조금 피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집안이 건조하니까 집에다 뭘 걸어놓습니까? 젖은 빨래.
1: 네.
0: 젖은 수건.
1: 그렇죠.
0: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1: 네.
0: 내가 뭐 이 무슨 여러 가지 좋다는 소독한다는 이런 그 세제를 사용해서 빨래를 한다 할지라도 빨래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1: 네.
0: 예, 내가 저녁에 빨래를 걸어둔다, 창문을 닫았다. 그러면 이 빨래에는 여러 가지 그 불균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에 가서 깡치로 앉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뭐 나쁜 음식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먼지 라는 탁한 환경과 가까이 한 것도 아닌데 폐를 검사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발견되지.
1: 네.
0: 우리가 건조함을 이기는 가운데서 주춤함은 꼭 필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젖은 빨래 아니면 그 가습기, 젖은 수건 이것은 저는 그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주의점이 무엇인데 첫째는 제일 간단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물은 물인데 도물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축축하다. 소리에다 물 떠놓든 사발에다 물 떠놓든 결국 축축하다. 축축한 데서 뭐가 쉽게 번식합니까? 결국 세균인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 물을 떠놓으면서 햇빛에 두는 것입니다.
1: 네.
0: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축축한 물을 햇빛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초초하고 더운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고 초초하고 더운 환경 하에서 결국 균이 번식률과 화산율은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물을 떠놓는데 첫째 찬물을 떠놓자. 그리고 이 찬물을 햇빛에 두지 말자. 그리고 이 찬물을

0: 우리 그 집안에서 제일 작은 것에 그 두는 것이 좋고 또 인물은 매일마다 갈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아니면 물을 매일마다 갈지 않, 그 갈아 그 놓지 않더라도 물이 온도가 조금 이뚜브레하다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럴 때도
1: 네.
0: 우리가 바꿔주는데 그 집안이 건조한 것을 이기는 제일 좋은 그 선택이야. 뭐가 되겠습니까? 에어컨.
1: 아, 에어컨.
0: 여러분들 집안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전기세 때문에 아껴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특히 여름철이 그 더운데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그러면 겨울철에 켜겠습니까? 겨울철에 꼭그 특히 심폐가 약한 분들 아니면 더운데 못 견디는 경우, 집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앉아서도 땀을 여름처럼 흘리는 경우,
1: 네.
0: 이 가을과 겨울은 거두는 계절입니다. 저장하는 계절입니다. 저장하고 그 거두고 저장하는 이 계절에 땀을 여름처럼 비오듯이 흐른다. 심장이 꼭 손상갑니다.
1: 네.
0: 우리가 뭐 심장의 문제가 단순하게 아픔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로 서서히 그 악화되는 과정 중에서는 특별하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간암, 아픕니까? 진단받은 그 시각까지도 아픔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어려 피부가 노래서 황달이 와서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만 벌써 문제가 심각해졌더라. 그리고 좀 전에 저는 그 모든 것은 생활하고 얼마나 밀접합니까?
1: 네.
0: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이가 항상 건조한 집안에서 더운 집안에서 겨울을 보내다 보게 되면 몸이 다 깨지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1: 네.
0: 근데 그 반대로 나는 항상 춥다, 맥없다, 나는 그이 더운 여름이 그립다. 이런 분들이 내가 그 건조하고 더운 집안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이 같은 환경이라 하지만은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그 적응력 그리고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집집마다 옛날에는 그 자전거가 보편화되는데 지금 자가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과 배건강 사이에 융화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전번 시간에도 언젠가 그 제가 방송을 할때 운전과 건강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건조한 것, 밀폐된 공간에서 피는 항상 숨차는 것입니다. 항상 불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자빠지는데 그 장기가 나빠지는데 단순히 아프만이 제일 중요한 진표가 아니다, 신호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많은 분들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그리고 겨울에는 도어바람을 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을 다그 닫은 상태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그 선택하는 에어컨 바람.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선택하는 그 더운 바람, 결국 우리 그 폐의 건강에는 좋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 손과 발에서 우리 손과 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까?
1: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죠.
0: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차가 달리는 내내 이 유물은 항상 밟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을 사용하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중에서도 우리가 그 자동 저는 그 수동을 운전합니다. 근데 그 자동 운전하는 분들 같은 경우 항상 몇 시간 동안 운전한다. 그러면 몇 시간 내내 오른발만 사용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을 켠다. 아니면 달리는 내내 운전하는 내내 그 더운 바람을 켠다. 밀폐된 환경에서 오른발만 사용하는데 폐가 왜서 손상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 가을철에 와서 장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또 매일마다 운전하는데 나는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폐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위가 나빠서 위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축성, 만성, 천별성, 그리고 밀화성 얼마나 많습니까? 위병 환자분들. 그러면 위경만 하지 말고 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폐하고 융화성이 비교적 밀접한 당 내시경도 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가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 가을 건조라는 말을 떠올리시는데요. 도대체 가을 건조란 무엇이며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0: 건조하다. 말은 다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건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부위가 어느 부위겠습니까? 우리 인체에서 피부는 인체 전체

0: 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많은 여성분들이 어디에 신겼습니까? 매일마다 그 얼굴에 팩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왜서?
1: 건조.
0: 보습, 네. 맞습니다. 건조를 막으려고 네. 이 피부에 보습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0: 건조하면 제일 먼저 깨지는 그 부위가 조직이가
1: 네.
0: 바로 피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모든 것을 전체로 본다. 구부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전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부 문제는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 네.
0: 폐하고 연관이 밀접한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폐하고 우리 인체에서 유부 중에서 대장하고 연관이 역시 밀접합니다.
1: 네.
0: 선생님, 그 폐는 위쪽에 있고 장은 아래쪽에 있는데 양자 사이에 무슨 신경이 있고 그리고 이 간에는 낭종이 있고
1: 네.
0: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네. 왜?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중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기가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쉽게 해야지?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1: 네.
0: 화가 납니다. 화가 난 것을 내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1: 네.
0: 참고 있는데 배는 고픕니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먹습니다.
1: 네.
0: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은 보이는 유해물질이요. 나의 기분 나쁜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가 엉킨 것이다. 그러면 음식을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선택하는 음식 한 개 엉키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렇죠.
0: 네. 하기에 네. 그 우리 중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기에 대한 그 선택과 중시를 보이는 유해물질이 그 형태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 중에서는 모든 세상 만물은 오행과 육기의 조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행은 보이는 형태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육기랄 때는 풍, 한, 서, 습, 조화. 풍이다, 바람이다. 그리고 조화다, 지금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이루는 기운.
1: 네.
0: 내가 마른 사막에 있는가고 초초한 늪지에 있는가고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내가 사막에 있는 분들한테 건조한 환경에 있는 분한테 건조한 약을 처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깨지지 않습니까?
1: 네.
0: 내가 초초한 환경에 있는데 초초한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수입하는 사람한테 그 초초한 약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오래 선택할수록 몸이 깨지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제가 육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평시에 그 이 중풍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내가 손발이 저린데,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흉한데, 어지러운데, 혈압이 올라가는데, 파동하는데, 잠을 못 자는데, 바람이 오지 않을까?
1: 네.
0: 혈지가 높은데, 얼마나 고민 사항이 많습니까?
1: 네.
0: 내가 근심한다고 머리 들어가겠습니까? 고민한다고 내 데 가까이 오겠습니까? 결국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간단히 이해하는데, 우리 중에서 이해하는 바람은 기가 막힌 상태, 기가 통하지 않게 되면 바람이 된다고 합니다. 바람과 융화되는 제일 중요한 조직, 간인 것입니다. 나는 바깥에 있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데 눈물이 나네.
1: 네.
0: 나는 집안에서도 바람이 싫다. 바람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반응 보이는 분들, 결국 간이 약한 사람입니다.
1: 네.
0: 선생님, 간이 약하셔서 그러면 간 검사를 해야 됩니까? 간 검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습니다. 중에서 말하는 이상하다는 것은 공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능상태.
1: 네.
0: 내가 출근했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출근했는데 내가 유일을 놓고 있다.
1: 네.
0: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우리가 그 서약조로 보건 데는 출근하면 오케이. 근데 중에서 보는 건 출근을 하긴 했는데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 중에서 말하는 간이 문제였다는 것은 간이 상태가 어떤가.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는 간하고 바람하고 연관을 시키는가 하면은 또 우리 중에는 그 바람과 중풍과 연관되는 하나의 그 명사가 있습니다. 그 명사가 바로 간풍내동. 그러면 간풍내동이란 것이 무엇이지? 간에서 바람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1: 네.
0: 그 간이 정상적인 장상의 생리가 기의 정체에 의해서 내부적인 요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 중에서는 간풍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 내가 풍을 예방하는 데 단순하게 뭐 피를 맑게 하는 약, 혈지를 낮추는 약에만 매달려서 안 되겠구나. 기가 한데 엉키고 설키고 동하지 않게 돼도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1: 네.
0: 예, 그럼 우리가 기체를, 기의 정치를 푸는 제일 관건적인 요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황제행을 보게 되면은 그 사신조위대론이라는 장들이 있습니다.
1: 네.

0: 사람들은 저기 계절마다 몸과 마음가짐도 같이 설명되었습니다.
1: 네.
0: 여름철에는 내가 좋아하는 바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네.
0: 내가 즐기는 바가 바깥에 있으니까 자꾸 밭을 나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밭에 나서 뭘 즐겨야 되니까 햇빛을 싫어하지 말고 즐겨라. 그러면 가을철이 망가지면은 거두는 망가짐, 내 좋아하는 바가, 내 뜻하는 바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러면 바깥에 덜 나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가 중이 황장해 보이되면은 다른 것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은데 뭐 처방이 뭐 구구절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없습니다.
1: 네.
0: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1: 네.
0: 음식을 뭘 먹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 음식을 먹으면 나쁘다. 이것도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근데 뭐한 가지만큼만은 강조하는가? 먹는 것이 자는 것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1: 네.
0: 저희 주변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0: 나는 굶는 것은 괜찮은데
1: 네.
0: 잠을 자는 것만큼 고민스럽고 괴로운 것이 없다. 잠을 한 번이라도 푹잘 잡았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가을철만큼은 해가 어떻습니까? 점점 짧아지지
1: 짧아지죠.
0: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짧아지는 만큼 일찍 어두워지는 것이고, 일찍 어두워지는 만큼 잠을 자는 시간, 여름보다는 조금 한 시간 정도 앞당기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 네.
0: 달기다, 닭고기다.
1: 네.
0: 그러면 달기랄 때는 저는 우리 임상에서 아니면 저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한테 물어봅니다.
1: 네.
0: 선생님, 첨약을 선택하는 동안 어떤 음식을 가리면 좋습니까? 저는 항상 꼭두 가지만을 강조해줍니다.
1: 네.
0: 하나는 닭고기를 피합시다.
1: 네.
0: 그래서 닭을 아침에 울지 않습니까? 아침은 무엇입니까?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 오장과 육부 중에서 기의 시작이 어딘데?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 풀이 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기의 시작은 나무가 위로 옆으로 퍼지는 것처럼 나무의 목기를 담은 것은 우리 오장과 육부 중에서 간이네. 간의 기가 올라온다.
1: 네.
0: 닭이 아침을 알린다. 시작이다. 간은 눈은 간이 구멍이네. 눈을 뜨는 걸 통해서 하루가 시작된다.
1: 네.
0: 닭하고 룡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이라는 이 점에서.
1: 그렇죠.
0: 그리고 닭이 얼마나 싸마귀 좋아합니까?
1: 네.
0: 쌈닭이다.
1: 네.
0: 화성이 강한 것입니다. 열성인 것입니다.
1: 네.
0: 확실하게. 그러면 간의 열을 불러일으키는 제일 직접적인 음식이가 바로 닭고기. 하게 저는 평시에 닭고기를 혈압 높다, 잠을 못 잔다, 아니면 신경 민감하다,
1: 네.
0: 소결이 많다, 아니면 간 부위가 불편하다, 담낭에 염증이 심하다,
1: 네.
0: 닭고기를 좀 거리두게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가을 건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모든 것이가 생활을 떠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물 안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물이 깨끗하다? 물고기 상태도 어떻습니까? 좋을 것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물이 탁하다,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다 할 때는 이 물고기 건강 상태도 역시 우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가을은 썰렁하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 네.
0: 그럴 때 우리가 가을철에 아까 제가 뭘 말했습니까? 제철 음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철에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은 바로 변비라고 했습니다. 변비입니다.
1: 네.
0: 피부병 환자. 피부에 뭔가 붉게 부어올랐구나.
1: 네.
0: 각질이나 비름이 자주 생기네. 머리 비름도.
1: 네.
0: 어떤 분은 피부에 가서 거멓게 색상이 죽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쉽게 가렵습니다. 저녁 위주로.
1: 네.
0: 그리고 우리 중에서는 폐하고 장하고 용화되고 폐하고 피부가 용화됩니다.
1: 네.
0: 폐가 건강할수록 피부가 깨끗한 법이고 장이 활동이 잘 되고 변이가 굳지 않을수록 피부가 깨끗한 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에는 폐하고 용화된다. 그러면 폐하고 용화되는 모든 조직, 피부는 그거나 장도 역시 건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에는 변비만큼은 우리가 이거 같으면 좋지 않겠는가?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길시 명조종이 진료소 김명조 총리와 함께 가을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폐를 수분하게 하고 건조를 막는 방법부터 음식과 생활, 감정 조절까지 네, 알찬 내용 알아봤는데요. 건조함을 방지하고 폐를 보호하여 규칙적인 생활 방식과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 건강하게 가을철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18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반글로벌리즘이 부단히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구촌이라는 세계 속에서 각국은 리관계가 날로 밀접해지며 운명 재창해야 합니다. 각국의 경제와 사회의 협동적 발전을 실현하고 발전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 번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에 기초한 안보관을 실행해야 합니다.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집단적 대항을 지향하며 타국의 안전을 희생시키며 자국의 절대적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반대하고 보편적 안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방, 융통, 호혜, 상생에 기초한 협력관을 고수해야 합니다. 리기적이고 근시안적이며 폐쇄적인 편협된 정책을 용납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수호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며 개방형의 세계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는 2019-2021 협력 요강을 적극 실행하고 평화 사명 등 반테러 합동 군사 연습을 계속 진행하며 국방 안전, 집법 안전, 정부 안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채든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 자연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 맑은 영혼의 하이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피터의 할머니는 더 이상 누워있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시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은 아주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피터로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손님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이디가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5월의 밤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아름다운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수놓았습니다. 낮에도 맑은 날씨는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 것 같구나. 풀도 기운이 있어 보인다. 피터, 조심해야겠다. 염소들이 풀을 너무 많이 먹으면 힘이 세져서 다루기 힘들 테니까. 그러자 피터는 채찍을 치켜들고 허공을 후려쳤습니다. 염소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5월도 지났고 6월이 되었습니다. 태양은 점점 더 뜨겁게 내리쬐고 낮도 더욱 길어졌습니다. 산후의 꽃들도 햇빛을 받아 모두 활짝 피어 주위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오두막 앞에 서 있던 하이디의 느닷없는 고함 소리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작업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예뻐졌군요. 할머니는 하이디를 끌어안고 뺨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자기 주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렇게 멋진 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할머니, 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여기에 살고 싶어요. 우리 아가씨는 몸에 익은 의자에 옮겨 앉는 게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튼튼한 팔로 클라라를 끌어안아 부드러운 휠체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클라라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폭신한 방석 위에 클라라의 발을 올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익숙한 손길을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엄마나, 어디에서 배우셨죠?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아는 간호사를 모두 그곳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겠어요.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엔 어딘가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크게 다친 대장이 클라라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휠체어에 앉아 생활을 했는데 그 대장이 죽을 때까지 돌봐준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대장의 모습이 떠올라 클라라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이디, 나도 너처럼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집 주위를 뛰어다닐 수도 있고 전나무 아래에도

벌스가 있을 텐데. 클라라의 말을 듣고 하이디는 전나무 아래까지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전나무는 길고 무성한 가지를 땅바닥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잎은 더 무성했습니다. 클라라와 할머니는 이렇게 커다랗고 멋진 전나무를 지금까지 누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요? 꼭 보고 싶어요. 착하지, 클라라. 지금 이렇게 멋진 걸 보고 있지 않니?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자꾸나. 여기 없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란다. 할머니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1: 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생을 긍정하면서 살기란 참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인류가 45년에 걸쳐 뇌에 관한 연구를 해온 결과 단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뇌가 옳다고 생각하는 99%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어두운 뉴스가 많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매상도 뚝뚝 떨어진다고 한탄하는 마음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하고 싶어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만날 기회가 없다. 나는 결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뇌의 특성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즉,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네, 자신은 괴로운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쿠로노 카소의 사랑의 바보였던가 이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런

우리들은 어른이 됨에 따라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고 여러 정보에 조종당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작은 상식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라는 자기 방어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느새 부정적인 뇌에 부정적인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미 만들어진 부정적인 뇌도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고 인식하여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뇌에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될수 있으니까요. 즉, 부정적인 디스크를 꺼내고 긍정적인 디스크를 새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뇌와 좌뇌를 관장하는 대뇌 신피질 안쪽에 있는 감정뇌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마음은 이미지나 사고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요. 감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뇌는 항상 쾌와 불쾌를 오가면서 움직이죠. 저는 이것을 진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엄격한 수행을 거듭한 사람도 모두 불쾌를 경험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쾌해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불쾌해집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한 쌍으로 괴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진자의 폭이 커지므로 그 일을 완수했을 때는요 커다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 진자의 폭이 적어서 커다란 성취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쾌하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쾌가 커지니까요. 포인트는 불쾌해졌을 때 순간적으로 쾌로 바꿀 수 있는 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감정뇌가 불쾌로 치우쳐졌을 때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쾌해지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뇌에게 말해보십시오. 네, 언어 중추인 좌뇌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요, 연동되어 있는 우뇌에서도 이것을 상상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 사랑 다 바쳤나요?

내 감정뇌가 불쾌해졌을 때 동작 하나를 바꾸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쾌해졌을 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요, 뇌가 부정적 착각에서 긍정적 착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가 일부러 가혹한 장거리 마라톤에 도전하고 등산가가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산을 과감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불쾌하면 불쾌할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상황을 즐깁니다. 고생을 즐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내거나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생을 싫어하고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것은 불쾌의 상태로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상사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환경을 바꿀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매 소극적 자기 희생인데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죠. 당연히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고생을 즐기면서 진심으로 적극적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몇십 년이나 부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리라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뇌는 참 재미있어서요. 순식간에 착각에서 깨어나거든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들로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부정적 착각을 계속해왔던 사람도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青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伤害，不是所有的内心。

接受这一切。老人他默默牵着线，和我一起哽咽。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松柏。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松海。